생각나봐서 진통과 닌가 챈다데 베르나 토냥 루도 말라와 그이라와 도시체와 지초롱예 쟁우 된자수라 다시현 닌가 진정 우브라 용치지구바

0: 민제 공라온 민더예 총다 민자 통야라마도 몬타나 준데 멀리바 인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미디어와 총농자나 도도다 민바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판 데치 젤리톤 니자 냥야가네 니레 소소 주도 지터미 왠조 장우 공라온 게체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피눈 데비 도창서 룰란네버 효창용 냥이리 대외 대통 임바동 피노 딘바 우창 임바 로디안 창와 제지 권에 민제 젠데나 치 떠대동 치종 터시셔 예바나 민바 응아예 딘바 데르 만데 민바 공데라 띵나 루팡라 네제 타나 윤데 처진 요소세비 롱기 윤아 제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 띵구 세레이동 민제 칸소 텐제자 총다동 사시 이게라 고알랭구 니나 칸년 자와연베 세레뇨도 대화 총달라 다야 치구
1: 베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튼 제위 니르 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히지니 디탈랑튼 노니 링머르여
1: 생긴나바 다다 제제 생기바나 함께 룽팅제 대탕랑튼 히비 레진데레
2: 지난비 대탕랑튼 시비 함께 룽팅 신저러 가스효
1: 나츠 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커 시진여
2: 지지 나츠린 친라 도난 시조 마지바노로

0: 제출 냄바동 핀제 통보도네 머리카가 몽초자 대동 순창 세계 바리 땡거 롱종자 당차 롱인자 중국 민주년즈 추용라 처신바동 야용자 된다다 레제바데나 용용자 랑카 민주체대 진비센데지 닌도 돈에 대출 잡아동 칼다도미 니롱종 최대 대동 안에 동사야 수지 춘장지 몽초자 사타르무와 민바라트냐바 로그비 니디안타치 타바데나 존동 흉랑바니제 민주 체딩 심베 여겨너바 토라 쳔베 쳔다리 민주 방가 대외 체딩동 대외 칠레진단 저버레 몽초조 롱청제 거네 불리 도디 민주 여겨 롱스제제 장 예지 삼바리 제저 리주 잡아제 공지티저 누쇼종 체런로제예 라사 종제라 모모 민공기 니소저와 차가만저 쪼주 띠니지 yong yong jia sa zu men ra wa ne yong wi ni zu jia wa zhe ge man jia mo mo min ju jie ba ri la sa zhong jia mo mo min gong zhe ge qin ka ge du ren min ran ba yan ba bin ba qie ren ge zhe ge man jia de jiu jiu dian dian de zou ni nga zu ni ba yi dong nian jia hua zhong la min ju jie ba ye de wo nong ne ne ba ni dong jie jia yi ni zu jiu wen de zhong nga zu nu xue ye gu min ju jie ba yan yi san ba ri 초대남배 배주라 민주동 용용자 민공 체제 커지더 니소저와 라마동 니니 저거 먼저 소지 조조 떼내 침보 나저스마동 하사 통지라 모모 민공께 더디 절람대대 다토네 조조 떼내 침보 나디라 데테토베 민주 제사저 예비 제수 순초자 인성 누딘 권자 상에 바리 하사 통지라 모모 민공 닌탕 터저위 쿠니 조레 메랑바 체린 돈까지 ngazu ngiala minchu zeba tong tenye miren da jie dodi minchu zhilang deba di ninka tatsang gobi minchu nyushu la gama nyeshe zanga li guaji miji sangba ri lasa chongjira momo minkongka yadong yamba obo rinhingji jiaju tenye chibwa ngazu ba di minkongja chunong tong xiaju ziji jia kunde chumara dite yobu to ni santo chojio nere jujung nuba qira zinba tong niye che zhe pi rongkongsa minchu tojira ngenjir zang yeji sangba ri yong yong jia rang ka min chu che ding se ba dong jia qi min dian bi yong dong an ne dian bi mi ge nga wo long za dian qiu le yao bo zai de min chu che ding xiao yi ngin shang zao wa zao ba dong ni le qie ge ju zhong zhi zhi ye bi ni ju su jiao jia ne ba ngan sa de bu qie le chan ye ba ri rong chong zhong che ding de tong lin qia zu ren yan ba lu bu yi mi ge nga wo long za yi le zang dong jie zhe li bi ngin shang wu yong yong jia min gong che de ka ji ga ba rong ba san jia min gong la de ji le Lido zangwa mazi. Tsongmara jujung tenye qingbo ngayong zou ye. Minchu xidinbe, tsude nambe bechura tonglin zikin, zong jisang bara mongda chan ye. Rongjong jie matay minchu tetin xiao ye rexio qira tongde, buli jia minchu xiao ye mongzu jia dedong suncho dewe yabara zaji yanxi zambari.
1: Kalungge biuqe ya bu yomidang, zangbo dang chuan dang mandang, zhongkor do zidra gang yung tuy mu tuy su na, mu tsu mi jun do dokur xie sa xie ri. 新疆库有松松理论节每次当年新疆库有大约七年的年节满几千多协及七年一百档长一同年碰着了另外特别了下雨这把节黑的杀对新疆库有不及节他才送一把节下了帝国节三角的学院让兄弟新疆库有协及七年的年节理论把拉萨中车做出正式作者的用年却也没别人 孙天大姐写吧日三国比让兄弟新疆苦有协及青年的年节拉子的青木啊陈旭啦张玉帝刚一青年协及月当协及吧啦陈旭吉却以胸部七日的大一批就有几十八当三国比却以马比路线当别的的这个门道得刚一能协及吧啦陈旭吉青年节南张门着我啦马比路线当别样这个门 南张卡杰拉杰基当别别学习巴当南张卡杰青年协助了黑当别学习就业及学巴日组织马别独立协助及协助青年错把南桑拉萨协助青年杀在所学的拉萨协助别起了修建太玉米大瓦拉清巴日让兄弟新干苦有协助青年的年节人体拉子的天幕啊别忙忘记青年协助就一不起浪亚当吞进到 第一节学习能按错崔大康同学的一些习惯中都写写吧日感谢参与我的青年的同学也是学习一切崔大康给青年能内配大姐姐姐 让兄弟健康可有协助，请你。

0: 新加坡那把更加松，大大姐姐新国筹备来听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等你具备学了学别来听着。德林格来听那丁正学别跟着呢，北京一个最中间的丁谢宗，如中等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啥都看，这里三着眼。这里三着呢，北京没人老金的团别好马些热，空托马了，老金家高天正对。 西家日比内宫了杨村家保庇亲人，那院老金把这个孙秀恩院。文章，看了西家日比潘特的准备先休息片，大东，该自家郎做来，那么多学比人都比讲约，即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镇年轻来看看给龙镇家，我等你准备休了没？先别来参加三个班，这里三着家拍啥拍药，丁西总。 任务中的送你，看和平人对家错当，下压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切记先把该事下。
1: 这送出来公干上，哦，公干上，是。俺这块头来，其他，拉不着谈的团结路啊，是。么是，老不齐老农民谈不能直接的，恰恰啥都难的哇，是。拉不着老农民谈不能直接的，恰恰啥都下个上路脚路哇，是。这肯定是可能的。
2: 他当然给他，那这他可以有个修建是哪吒，他旁边修建是哪吒，甚至他对这么他台湾是哪吒，甚至。
1: 我说完了。
2: 他当然呢，中间的什么的，那这村里头人，他感兴是哪吒，甚至说是买不是的，修起不了了。那是。他当然呢，你让这中间的，就是把潘总米的老多钱的，那这些啊，也就这穷了。
1: 我
2: 说。他说你村里的，你送给的这，这这那老多钱没弄，他那这说说，恰恰啥都要不，钱也要不，他那这。
1: 是就是。
2: 对，可对那这穷了。
1: 那是。
2: 他那当然给他这当这要不给了。
1: 在从给了的，你跟着你学的什么？我们在宿舍里吃吃啥都吃药的，我听你的什么？当然呢，我是那的。哦，在宿舍里，哎，他感兴趣别来个的了。哦，做就穷耍，他当然给宿舍里，他什么了？他家里你妈给他牛特别，他当然牛皮也给他了，六十啊，什么？当然给他那天工资是，他那天吃吃啥都给他了，他恐怕是呢，他不天天对的什么不愿意。
2: 六十六十，
1: 老在做个做一样的，小累是不是？
2: 小累是不是？
1: 对对对，他妈看的那个做的呢。
2: 啊，他当时努力，哎，啥活计呢？
1: 那老百姓嘛，老百姓可就是嘛，忙不了那么多啊。
2: 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
1: 对对对。
2: 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啊。对对对。他那老百姓就是那就忙不了那么多 디니 다랑이나 로링 탕분이 숨바티게 파달 캡상스네 캡오스네 티숨치 다 좋을
3: 다 단다 대랑게 토마디 톰라타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2: 제제
3: 갑자기 난게 지나는 다 뒤 너무 틀려도 요 말와 그와 잡지 아니 럽존스 기회에서 근데 근데 그게 바라 담라게
2: 어 드리 다 왔어요
3: 대랑게 랭크 되죠
2: 네 다랑게 다 다랑 충디 있는 범위 클라 님보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호브르유 텐데 시오라 범위네 다랑이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고 치고요 드니 다랑 흘러들어 치네 럽진들이 망부 민도 드니 마타 투딩다는데 더그민 로브제 다가민도 소소랑게 랑구치야레샤 니르르비르바 티네 다라이네다 니르 응아라이네 녜만데 묘유에다 니르 쿠금데 니르 로브디나네 쿠금데 도다 니르나나가 아 니르 지기유에스네 온데 니르 야부레 소소랑게 레가 가신유비 가신유비 레가 치야주네 간데리 가레 소소랑 나졸랍교 르지 소소랑 사무 통게레다 소소랑게 되다 하든지 쓰기 되니 범이 니르 네 카레 니르 티토르다 니르 차샤토르 치야 냠교이네 다 지지분데 능기유에
3: 그래서 미카즈네 제가 주고 있는 말로
2: 다조 미 숨요레 대로고 숨체 티네 다조 숨네 쇼데게 나라이나 다조다 다랑이는 게 말한다 단지 숨규요 오니 랑이 탄이 로브데 나라 강아요 비즈닝 로바치아 그래서 타쿠즈는 바 다조 예물 브리로브다 망버 요아라 이네 양 탄데 게미 루팅데 잡아 요 말을 그러니까 탄은 로브종인데 슈크치브라마지 타가난데 친치고 마부통게 바 네 혼자 쓰기요 당간조 독치고 말이 너마 범위어서 로브디죠 너마 탄네마 사네마 너마 타링문데 침버링 안조 로브종치 예다 로브종치 수준은 가시유 빌려가 샤도다 된데 치도는 야보여 할지 땡이 콘서 찰라 틸 콘서 친데 다좀 로브다 숨추서 데일리니네 제오리 제 다발란 제 수수 드드 소이 드드 선데 동예 치 다 고모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쇼츠 메디어다 롭지 투 롭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근데 봐 고모 다발 고모 기계 텐데 소들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딱도 내가 친게 로린 숨바군데 시바군데 튼저군데
4: 야
2: 대고서 롭도 텐데 튼산이 엉에만 이제 내가 이제 두 펴보 펴보도 다시 하는로 내는로 카리 군데 쇼츠비 교 말로 이제 안 이제 다 튜닝 강에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에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대시안으로 펴보도 사실 군데 저는 이제 그바는 이제 겸 연구
3: 네 레슬레스 안 단다지 쇼샤 이제 양 고조르 봐 소소 당야기 디 차시여 야면 유시네
2: 봐 다랑게 근데 섬길라 다 레가 흘리에 투치 닐레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랑게 레가 찌기 돈 로직 섬지기 다 레가 토티 레투 용네 다티 레투 마용네 다 레가 투도 안 당보 레가 투 레가 찌기 샤다다 치 티네 콘데지 네 소소는 게 다 다라이네 닐라 차샤서도 돈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쳐보이라 다 등이 어 다 소소는 가신여 레가 토랑이 치야 레가는 다 차셔는 소소 가신여 레가 되게 지도 좀 봐 레가 깔리 가주 카위네 쌤나 조사 수비다 티디지 나와 있는 것도 봐 발라네 님아 민지 총다 늘 님이 경기 대단 대 인도 좀 봐 다랑이네 다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 다랑이네 콜레가 콜레 가시리 님이
3: 때
2: 독신이 때리디 근데 자샤서 때가 근데 또 얘기 근데 시들이
3: 이게 전부 발라 줘
2: 대 다랑이네 대 근데 콘조인데 발라 콘조 대 근데 총이 좀 봐 깔리 콘조 대 어 내가 깔리 가냐 도와서 그 인지 다 발라 내가 근데 깔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시한 심바 지나서 발라 녹슨 그 달라 어 내가 누가 깔리 두이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네 나랑 묘르이 티네 소소 내가 개체면 내가 찍고 나는 샤타가 지야 근데 어떻게 쓴 거야 티니 에 따라 롱버를 샤샤나 면서 요데 다 줬다 데리고 찌주지라 다 줬는데 이거다 에 가

0: 정은지 다 마치 녀머스 들치 신이 자샤거도 침버스 들으세야다 라스스는 자샤서도 채우는 롭종 야고 용민도 왔습니다
1: 이제 도도가 내가 직전에 찍 마용이었어
0: 때에는 내리샤라 미치 수스셈나 가신다 수스는 내가 들 장비 지동스네 내가 들 장비 가신스네 티 수스셈나다 그 내가 들 치아 좀 심심주도 연나 내가 근데 지네 그 담아라 용기
1: 네네네 레스레스 다 단다디 벼라서도 이내리 단다 스메서도 또 딱히랑 전개군이 좋아 근데 야 내가 지니 그제나
0: 내가 친게다 의봉 김장인지 당 티니 딱도 롱바랑기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미쪽기에서 열 티니 로브진 로마 각돔니 맞음락서 열
1: 아 나스타 니스타랑
0: 스르
1: 제제제
0: 딱도 티니 에 카레 티 멘제티 시선보다 티니 멘제티 용법스네 자 집상고지여도 유교고 년가 시켜 티니 딱도 타조 긍족 파스생기디 총다수 긍족 파스생기디 딱딱 수예고 딱도 당부 딱도미 소범이라 근로 파시 소범스 야리
1: 맞아요.
0: 또 그저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부장이라. 때 콘솔라다 이제지 소범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주야지도 다주 소범을 근족스 다 우리 뷰리 부타는 이제 조수스
1: 야라다 왜 거기
0: 파스스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퍼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뷰리 부서 그저 수수 롱반 유비 이제 소수도 주야수 다 다주 소범고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도 파스다셔 그래. 아. 다도 티자 강도 파선 체니 강도 파세 올리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티니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0: 링아 요리.
1: 네, 선생님.
0: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아, 상다데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기.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쇼직으로 요라. 티니인데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된도 민자 티니 진 카레 공지 십시 된지 Tini tepcho chee sambura, tini sangda be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enzo takzu yinta, sibin suye, gyugje tenzo takzu nila, ta lungba sinya rata nila, sibin ki tungu lakzu yore. Ta sibin tiki pie chee sambura. Ta tujini chashina, chumri gandu ka mikke neta, yin shu neta, yang nita kimzang chung neta, yang kimzang kari gyo neta, sibin masang jishan yore mara. Tini zamba, ta tarangki chumri kapcho di kandu waa sam, tini tarangki sibin suye telo, sibin tiki kosu. Tini takzu yinta, ara di ngema takzu nil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h, 차셔나 우리는 이제 개미루든지 별로 용해나 차셔나 별학스 이제 여드라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온도가 경제 가르다 우리 별학이 이제 네 말하는 수주 링네 요아리 이네 중징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이제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무슨 그 어네 별학이 차셔나 우리 이제 아 약이 난 차셔나 더이 원래 바이두 수도가 티는 녹차와 이네 저도 봐 별학룩다 별학이 루주에 집부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 말아. 퀴저래. 다 나랑 녹상 그게 네 차신나 게릴루든데 별이 용에는 어 별락스 녹르지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초원인데 요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로규는 요래. 근데 시타든데 돼. 수야게 다랑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다 된데 시 최신네 된데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쏘고 다주 롱바랑는데 별아법이야. 또 롱 야작하시게 롱 동작하시는데 루주시요래.
1: 별아디 민 가수래.
0: 다주네라 별아디는 조 별아스 요래.
1: 조 별아.
0: 어 오페라스 요리
1: 직직나르베
0: 어 직직나르 티니 이로 오페라데 내가 숨소 요리
1: 아
0: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자 에다
1: 다
0: 딩스네 모티디스 요리 티니 디지코 딩디스요나 다 카레니 미창메다 니디시 카레 페지시 도시 체렌가 콩토버지네 아니 미창 렌가 겐지 스스 니니트네
1: 아니 비조적 말바
0: 티니 비조적 디스윈 샤유 티 오글레나 다즈 룽바니로 타 니디시 튼즘 니드노 바 튼즘 양니 치게가 니데 마 엔다 튼궁기 잘라 슈크치부 요라 코도 양데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작 벼라서 수요래 다 망작 벼라서 근데 다주 민 거라 긍족 망작 벼서 벼라서 다 제 긍족 파세 망작 벼라서는 양 민데 링처로도 가 티닌다 봐 긍족 망작 아락스 다요래 티니 에 다주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벼라서 이제 우리 벼라랑샤 티닌다 망작 벼라서 이제 지게 그 잘라서 내가 니니 총대스 버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주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요때도 되고요라 이내 뒤 내가 텐데 슉지 부여 말아 인더 치예급이 뭐냐 버츠 부터 이제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 그냥 거기서 잡아 주세요 하리
1: 로스
2: 저우 베라타 루스 빈 답네 세린 산줄라 키 증아 키위 팔주자 텐콘시제 공기 텐콘데닌 조시비 망이토 Bui Dang, Sang Su, Mang Zhu Jie Lan Ni Nyu Di, Xie Cong Xie Ba Di, 有点忙出去阿觉姐没多到医院。地当地从空格由阿浪当共新年写的刚出拍戏团队了地位杨比从浪错也不是。我呢空了团队我见人醉了可地就特别当老品团比下一次就心情走了继续原的约当戏呢。地呢不用龙庆年轻的空看给龙庆家阿当一句比修浪写比来听呢。第一个学金币，期间门提的性能也不学。
1: 前两个月才想去才想啥东西，你啥被收集了吧？
0: 是。
1: 他等于就这，他前两个是首先就给存在一年了，是吧？
0: 是。
1: 前两个从的就一样，那么久嘛，就在等这个土地那里呗。
0: 有。他前些呢啊，大多数他等人家是得准备个忙，他去通的。我哩，他六九了嘛，也六九了嘛，等的是忙大用，等的前些啥都讲了清。等你工作能够给他没了土当钱也嘛当个是那个，等你叔叔娘娘嘛当个，等你到我年数，等你人家忙个呢，逻辑等的清楚吧？前些啥都个清清。야너네다계셔잘라디소요마민도다로버크샤다다지금민도티니니인데강조갈리카트기스기총리강라디괴고민도티니스기봐다네티니인디서봐다다랑이네네머시데탄디총리강라네다랑이네다오텐시도아섬기네다다랑기텐조라그머시데강이레칸테치네강이치중잡상요아리섬기티네다랑기강이직채외나콜빠머신버치다랑무튀고다거사지거루기외나다랑티랑랑탄다랑기다소소는기티니다랑게알아야돼수연이총리가그렇게제의도봐강에가서탄다랑게강에차셔나녹상구급이네탁강에래니니여루사조야인도봐네차상아랑네조모도는게구부고는게있네조가주는게여루사치아삼구여다랑게나타카레레가고첸사르다이땅에샤다다치아삼구여다랑차셔네올티샤레가치도봐니마질도딩다네도딩찍조샤다름도티라고리첸티네다그브리데수수인류보에미자주라데다랑이네구쇼탄가는아랑다공진예수부치수야고수요총리간도괴고한데도테니자라고양트리고메고자라고총리간도다메트부민도스나어김제크게침보민도자라디수야돈도주민도가미자라기십시돈도주민도테니도십주간데첼테니거리자라차선시빈다시빈고도는다타니지그냐자시에기타뒤즈나다왕알요마레
1: 다
0: 이다왕알하콘도총리콘도자테니콘솔어제라니샤다조아테니제코머린데냐양이뒤즈삼바지고제고하세어디한콘조가미동도두바슈챌레고도가테니삼바총리고캅조스네자자치지쳐주길테다랑게이제타어네치니레가니타야낭이중내자망내자인데레가하인하고요요말이안레가니치다네중내자망레가니샤다다치테레가니야중내가슈리테망내양레가니산신바신용기라섬기열
1: 글쎄등산벽사적화진내리전제스빈유대비소르지
0: 레
1: 야지上的不是，但忙不着吧？
0: 对对。
1: 第一就那样，团子的团子吧，那样子够团子交了吧？
0: 对对。
1: 第一就那个什么当年呗？
0: 有有。嗯。做他那个团圆康熙呢，他的所说的几个第一年是干嘛了？木过的家务家务那个忙不完了。
1: 是。
0: 那样的随便给他吃下回呢？你到最后的随便提上的出门干了呀，团团完了，到最后老年生病的心就轻易了。
1: 啊。
0: 其实不是，他的那个随便给穿一年的，随便给伢子吃一年了，你做看的团面大爷的啥都随意呢？他底下出门干的团餐团大逻辑。주요하래그래서봐시빙기다는데지좌다는데야부이들은봐총리가땡조슉집부터줘가다다닝진당아버니나닝진당아버니다류진당아버살대이촉동시부규시봉각돔니들리야티좁지마슴수송샤
1: 아시담디
0: 어진가이긴부르요
1: 아레레레레스레스다단다민에강에체시디가지도
0: 다다랑다는데다로르튼사도치에디니인데로드치무다는데시차샤사도칭이든봐다망우스네다텐데토라강아슉집부도가다다랑기차샤소전에갸치부동에는도슈레티들리양你去送的，你这没对的吧？那是跟可家多么多啊！他大郎人的吃些人的，所在呢，大郎所在那人的，俺们要去团圆家宴的，大郎所说人的，可能把，老多团没对的吧？没，他那兄弟那点的，
1: 你
0: 说我去到的，对的没有没对的吧？大郎所说人的吃上过的，老多人都撒娇说的人，那没来拉着那的鸡肋是或者吃什么，说叫啥？他大人说呢，说的呢，家吃的当中，他那培养嘛，这个吃能啥？能是那的吃上过的，我他培养的团圆的吃上的，哦，团圆。이어봤다는데저장기등주토번데수토의맞이기전차샤나기니시계걸는데차샤나이제동야기는데심슈리나요
1: 네스네스네스다디게지금마음비게차시내리
0: 좀
1: 들려봐
0: 리
1: 리리리네스지난게지난당신다차샤서드나니요봐
0: 리
1: 리얼양신드비가메카리나
0: 아다다랑다다냠뇽스네다잘챔부지요다로숨좀다차샤서드네주지좀봐다그러니까 嗯，卡嘞，你这，哦，我熊下不久的龙马松啊，他我听马龙呢，我那这些家乡是对当的亲啊，哎，伢子人家，听你讲亲，听你讲的都，来我们就那个，听你家乡是对亲啊什么，这三步都不接不到啊，人家怎么，卡嘞，黑个就穷呢，黑个养，黑个干爹忙呢，黑个企业，黑个那么，过几个家有什么吃多啊，人家嘛，人家看起来，说说人家，不算有些都说说人家，来个地了，我当你家里开始看那的，来个地了，他我。 卡牌子卡数数，卡数贴完呢，你那个的啥都他吃啊，什么天天，他所有人给生熟些呢，他说老早的点播就够够多啊，他老早的点播是够，天天所有人给吃下糖不作业呢，出门更多各个看的就多啊，天天所有人给吃了的，所有了，所有人吃见看的就呢，所有人给那个的，所有人看吃多个有呢，天天所有人给。 提那个气候了，有点控制住个多，天天出门更多各个控制住个，天天出门更多提到所有人的日照和湿度啊，日照啊，天做嘞，所有人个波度特别高级些，天气多了眼睛门子，准备他得休息多啊，天热到了那个高级了，先嘛先提里卡上，你的老多人嘛，你的下下说的忙他，就是你的天热到了，你们用的了，心就忙的忙忙就要去，天热过后他还会说的气候湿度啊，天热你知道吧？ 卡人的，那这他立住没用，就那这忙他个就多啊。他人卡起就是，哦，那这萝卜一看的起嘛就，啊呀，那这但我独立去嘛就，或者是多啊。他两行就呢，说说让他那这萝卜呢，他不能干那么早。他那早上不萝卜拿过来吃些呢，更加少一点呢。他那萝卜个骨些加个一点多呢，一点。他团聚呢吃些呢，我的萝卜意思，两个同的萝卜呢，这马上不吃了。两个同的两个萝卜一块就鸡蛋我吃。人家就罗生说萝卜没萝卜，刚刚开始听他说说萝卜印度怎么没吃过啦？先嘛是。
1: 萝卜的各些，第一个来个可以各些讲么牛吃，来个可是孤单个，大大买点吃，这天天做了，你做忙不啦多啊？他那是印度做吧？他那是老早前面那点些，那点些下下下对印度吧？牛牛印度忙，牛牛们的需求要嘛啦？肯定是吧？牛牛的，哎，那说说牛牛就吃了点不少，天天说说萝卜的给你，啥的啥萝卜的，来个各些讲也说的，啥的的讲，天天说说个春节的都吃了点，说的什么？这些说的啥的的吃什么？新年了，他那点些下下下对个，过年吃这个蛮多。那是那是，那应该做来。
2: 차와람도 추디디로와 능도 멤버바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当你多黑啊，这么一把他这样，马东西，天天咱们来坚强，哪儿么站队？出去啊，吃不饿的，谈不那么透过，跑起来了，阿兄节目好了就上去，上去阿么不客气，过把个刚到家边，准备阿你说大内，没到手老板，阿你把那么出中我就天天，过个节目好了就跟来家边过呢，准备阿不一开，大方的，阿顺便那么偷个节目天天。 사담라도 안 나빠져 말라 때문에 전부 그동라 푸다 태는 담어 담만 아 사게 이렇게 아 토주긴 거 보자 심지 여러분 얼른 이 도미네 차원에 가서는 골라 하도 미미 아 자비 다트 푸다 다 동게 토켄 잡아 두게 치다 아 구워 버텨라 라마 캐서 너를 전두게 라자 따바 할리 미 서바테 남

0: 空什么的，你要进菜的，给点都去，点点上班，切菜等着进来休息。这个没忙不急了，大姐，哦，表面也难扎，不过春秋也难扎，工作了，大姐老早个难不打，切菜个难不急，是。
1: 是这样，我做他，顶上一个那节，我做经常露宿的，表面是有开青布也是嘛，那节都上班了，啊你，经常拿落这边的了，但我做。 파주 계제 제도 잠발에 인지민이 접수 제고야지 그죠 시간 저 교육 나눠 제비네 다지 지금 춘천에 자 미니 동부터 하세요 아니 지금 말 말제라 다고 맞으면 지지 올라와 계속 용사다 샤수 처마 갑질에 니수 처마 린터 메세다 보지 간다자 계제 대세당 야 버지 마 준비는 미 바로 볼에 때 배디 저 덥제 왜게 강이 싶을 수도 있고 그죠 배디 아니 소인도 잠발에 아니 나를 임비네 지 계제대로 시도 잠발에 서서히 제고야 직다 탑도 실업 유입권이 직 제고야 계진보이 손자 아니 아주 다 김상 없었어야 되는데 파마 약보 제고르다 부추이 장보 제고르다 뒤지고 멤버 제제 아니야 딜이야 박비기 텁시지 다 라린 땅 쳐줘기 이제 텁시지 유럽에서 랍제 아니 안 저기 던데 세일 잠발에 안 저던데 기 시투글 러빈 세티 나 아니
0: 그러기다 텁시 시럽지 럽도와 어디서 내가 좀 남주직 조회난 바직 비전 다 토비나 오늘 야부지 팬 토부도와 삼지 내가 좀 진짜 없어게 체제다 작지 어디 걸 마직 냠슈 집질 제라 현티게 졸린스는 라랭 던지 제 토비나 신앙 탐지 자히바 제그 된거 가장들어 신앙 차히바 용세 던지 좀도라 나주 시팅 람리스야 디나래다
1: 당봉아주미핀즈바더쪼바쇼아기 유시요레스 콘크라트레지답샤샤 유시시디야 다당부데가르지데잠발이야 미핀즈직 도하다야 소리지 아하 다낭은 이베다지게 다 미츠북을 직대다 세저로 나티 나라 근데 요요야 알라 제제레지 대간다 미츠 아질 직대다 세다로 미츠 좋아 직대라 아니라 디 기던다리 양아주 쪼바 좋아쇼 두유자
0: 간다지게
1: 돈다 춘춘지리아 밀이야 샤무요 아저바 그 배자자가 저 리체네 속고 요제 나제 렙자샤바 근데 게자 두가게 그세 카두랍제 띵도제데 기긴 야고제 마레스 럽이나 카두소

0: 그 제단지 노인들 잠발에 된다 디 노스 말라마 제제 그도 미그로나
1: 버리세요. 미실이야 탁 주제야 되지.
0: 근데 이제 좀 양어 저 직 자리 조쇼 두고 살았다. 근데 너 미세 디 나 초식 좀 쉬어줘. 나 좀 소소 샘 끼면 기절와.
2: 나서.
0: 아 드링 한번 집 조자서. 배디 그래서 해서
1: 해서 네. 신가라 개까지.
0: 그도 미야 칸디다 저로.
1: 오지지.
0: 아 이내래 나 좀 시중 라빈나 제비나 수수수수기 촌난 끼메기도 가바투드였으나 수수기 샘나게 상담당당 투디하리스. 아니 끼메기 원내진 수수랑랑 레디어레스. 이내래 나 저기 장아제 끼쭈금이도 나. 아야지기 자르기
1: 시도도
0: 어 드리지지 간다 디나로야. 아니 추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 요새 미세야 디나로 시비디 안조 미신다 까다야디 미생아도 근데 토르놈들이 게지데 좀 뒤촌나 숙침시오도 다 보고조에 짐시짐시야 체르체 주디 잠발이야 라라소절 렛츠 왕제 유비 기저와지 겹데기도 봐 안티급서 단대기 타만남비기 베데 까당야지 카바츠키지 여러분 가만히 좀 먹었다 알면 안디 까당지 대비는 인 오늘 이제 부부이네 뭐 집이 좀 차도도 와 손자 아니 지기야 까당야데 되지 아니 간다 디나 제브네 지 크도 던다 춘주원의 디지 미신의 신제 제브다 도어당바 미신달 까당바 아니 소소 메기브데 크도 미신달바 그지 유야지메베 대조디기 아니 가서지 남주 툴롱에 시비 차대기요 그래서
2: 제라 대연설에
1: 진짜 지송도가 제가 미파주 지 도어당야디 던도 가나주 파모 있는 망부지기 수수부거든냐자 아니 미파주 대기 해야 실지지요로 가서 신주고 되어 된지 진유이 다 저게 군사스레 된지래야지 직접이나 미퍼죠 도다스들에 스메나라야 지금 신기 군지스 리그도가 비히 원데 지제다 나진다메 바 가르세기 사든지 리그도가 지상 코 파맹 원데 차잖아 내가 부구야래야 준야스 나민도 야고 조유 기르데다 타 또네 셰나 부구스나스네 자 염나 퍼져데스나 더 그나 호슈키 갈라 칸점 스티제 지 야승칸 다샤요 야승칸게 네도 망부로 봐 디제 원데 차샤다 야코 지강에 지 수구 유스리 오 디제 용도라
0: 지지
1: 도다야 디라
0: 그래서 로디티 크라나레 딜레지토 계시 소소 교동기 초하시 견되나 미신다 도와 마스톤세
1: 어때요
0: 뭐 이제 베베 담배 날했는데도 진되나 마르트스 돈되나 야르트스 근데 도다지 되느라 돈되나 야때는 수술이 병원도
1: 야르트스
0: 이제 다 근데 도다야 되게 간다 포도 쉬우시던 거 여유자.
2: 지 진이 다다 든지세 된 안주 소소게다. 뇽초 다 든지 희에 연대 잠바. 가시 도아테 담비나 뒤뒤 잠바 셀마 가조사데 나르르 봐. 이나야 녜야 천장 로소 든지 나로 나 찬롱 숑자. 녜 다다레. 나랑게 지 어 양 다시 대랑 된지 미제 발라던데 소소게 베제 야베나 소소다 냔도 연베다 소소 초박 미나자 초바텔 되다 미초 초박 근지 지금도 가 저 초바서 이제 콘조 있냐 자야 소라다 양 소소게 지 저 소송 넣었다 라소발라 어 되다 다 미초고 로조 지금도에서 하나서 뭐 소소 춘추간에 천장 호소 근데 지냐나 소소가 랑귀게 토네 디 야베나 도비나 미카시에 자마도 텔라 신제 마토브제 다 텔라지 여완 다테 도브랭에 텐데 마젠도 소소라 산로든데 용효여지래 이나야 미패체와 진상로소 건다지나로 산로성부이나 소소라 로소든지 크니 아니 소소께 지 부초든자로 로소든지 잡이나 테코 주니 코는 코 독자와나 이게
1: 찬조고여서
0: 되지 그러고 나시 되래라 진짜 진짜 나도 또 되는 제비나 다 조난도 다다는 거 자리 랑야기 시여스요 아니 디다 작지 다 쿠란기 제비나 당부디 대십지 그래서 미신다리 신지지 교회 말이에요. 아니 배자신 어떤데 갑수 입니다. 이 건도 쉽나 이제 계속 나 까만가 제례요나 장주가게 딩도나 까만가 제례소는 뒤 단다 응으리스. 단다 응으디 나 러비나 내 오늘 제례되는 게 캘링으로 봐. 뒤 메임지 이제 크도 신지지지 딩도나 미두부레스는

0: やってんちよまで。だちよな、お、かよまじ。だがんぞくミスムで、んじじ、それいな。んじでちょじんわんけ、かんじいな。ちこらこんちょがじゃ。てもらそばよで。だてこ、てもわんけたりけちてんでしやそさ。らそばけとね、あのそそく、パジョてら。やがにんじだ。にんじだじね、ぜばてごんとべな。だてんごすぜばれど。いなやがんぞてんさんがぜごんぜごんせぶち。てれんげがぜご。今じゃらげて、あ、てもてあせやする。てれちく、さのちくな。だてぜごんごすんどごよまでは。てまんどやがんぞめまんぼちが。お、がんぞべくのら。ちやらしゅざんてぜばごんやってまれべ。だてら、やんしゃぱけちゃしやたんこらんさ。てんじやよまるさ。やてにぱろら。がんぞちやんがわちよんごどは。いなや。てくぜごんせむてらやん。こわて。
1: 다 신제 야부지고요 사실 그 베체스나 단다기랑 숨나시 이제 수수스만의 학공말로 다 베체스나 직다와 칠로나야 겸주고 있나 내가 칠로 겸마다 개때매 개니 숨이 도 숨사 용구로 안치치니치 네 시고 직 수수스만의 라야 동해라 버치지 대대 좀 직 발도 참아 안 대대 농창부 시고나 네 직 주불라야 교 대대 차 용구로 봐 지상원 저기랑 숨나시
0: 지수소뇽도시야스데몬제는 가장 개심부터 제주도 전화히 케메케데 미테 파지 미테가 희가텔라 마부지 토베야사레자 메카시 희가 렌딜 가부 메바 희가다 카실라 벤데 리 가부 이나얀 렌딜 가부여 비미카힐라 희가텔라 양 소소고 전화 제빙에바 민도 가이스나 나그 잔디 마부지 토뇨여 가로 편집발라 소소소소고 전화데 간다 보면 마음 보지 이게 부대 그 뭐랑 그 가리 상근 도미 딜라지 냠체 샘드 아래 근데 렌지 보마도 수수 배전자 잘라지라 년도 군이 총고가 누구였나 잘라지라 가보시오나 년도 도지 오 잘라 뜨는지 본도세야지 시 이나야 뭐랑 세노 가리 산사연스나 계좌 대그 돈이 부대 그 코로나 인지 미니 잘라 대뇨 뇨 그 여사니 이나야 부대 그 뇨 여말에 하고 여말에 대니 바로 그 군이랑 가다 선도 마중 그랑 그 대자지 알아 지금 민도산에 안에 마음 보지 카토
2: 라소바 인데와 체바 라소바 텐데 용고도 와 그래서 럽디 달베 인데 샤르와 나가 아마 지어레스 아니 무란 레가 투 요레스 레가 트랩다가 파 리브다가 나한 리지 알리 카라소 그랬다 그거 레지 카라소 퍼버 투드게 찾아 나가 아미 지기 없다 나가 아마 디 지데 자면 나가 아마 칼레 쪽 위협제 칼라 그두 산에 레베 두이 교시 그랬다 그래서 칼레 제지 지란스 제도 나베 칼레 레레 레도스
3: 아니 니 뭐지 아무디 어다 디장가 짐자 아 근데 장가도 자말 아니 랑칼레 드그럽지도는 알레 다티 파유시 제 제어 말 칼라 소 말을 잡자 아 안 파친지 칼라 마 쇠브자 나가 아무지 자고지 칼라 마 쇠브지 안 겨로리야 그나비게 친지 바보다 부게 제트가 친도 다들이 강기 공기 자고 디나라 그나스 나가 아메 칼라 쇠어 말바 그나스 소드 근데 또 그럼 부다 저 되게 찾아 가다 줘 되시다 신이 나가면 누이디 녀용 되시다 나도 자찬나 제비네레 소소센티다 소소기 다 미치디바 직기부라지다 직구도와 소소베 샤다다라지다 직 유 메시 먹어지 소소즈 직 잠버를 재우도와 아니 디마제제 소소베 누구당다 마당다 어 배소소레 당지 아니야 세나깔레 교요르바 소소레미 그거 교요리 되게 재장네 배 그거부터 제 까모도 참도고요 말에 로그년도 계제시하고 내가 나 소소 제 싸움에 내가 저도 제 두요 말바 디 왕기 아니 소소모는 이제 생매기 교차 난 디 거서야 문해지는 너무 배저야 직 제빙이세 내래 코야부지 응우여서 말이야. 안 퍼져리 전화 기부지 게 라이여서 말이야.
4: 요즘 뒤나네 아니 시팅라블이나 숨부치에빈 응구코세들이야. 단들럽나 지지지.
3: 전화 레레기 기로리아 구코레레요리스. 나 유부유비 그 전화들이나 아니 미다미 빈주긴 렌디치야 그 구코유직다. 야메나 레거 야부시 비치 디잠발이야 직가르 구걸선 잠발 강 우치 이르바 딘저 야부시 구요다 그러나 언제기 간다 미쳤다는 글코즈야데 아니 문제는 전부린 차상 켈린데 무슨 미소스기 주판주 독바인데 야메 난생 독바인데 디기 만다 왕기 아니 리버리지 오트리지 마다 마다 차지 마도 심어도 글코 유협데 차상 리스 세상 글코디 인지미 바카세 고뎅한 럭고 리스 난 용초 언제지도 그러나 아니 할 구야 가르고도스 아니 간다 자이루가 쉬우나지지 가로니 직되네래 인지미 파조기 최바 제마주지 그곳에 샤스 발럽시다 그봐
1: 제티 말라스 제가 세
0: 포테체
3: 제가 알아 코마테냐 다레 제가 알아 잘아 되냐 다스 근데 지금 심어도 가서 부페 뉴로뉴로 제 마지 들어봐 나가 아메 르브로 아니 최바 제주
4: 야리디쇼 믹스행한조 구코토니 파 러비는 미담이빈즈 남산 삼시 용그르서도 김세 가린스 때 말이야 배차잖아 난 당고 생각 니 고야 라마 좀 제가 던데 지 인지미 지 예고도 올랐나 미차잖아 구코도 열어 봐 딜럽도 잠바 아니 미담이빈즈 삼시 용이야 但俺屋里这里米线那个丁角呀，不就骨头噻？我记得俺一边那里，可是我的肉棒忙不得，娘都长成针针节，给这些骨头噻，两身给这个把短骨头噻，晓得吧？提出那边呢，俺没得没办法，就三皮用土的时候多。刚开始那怎么米一边学的，等起来那就骨头又不吃脏，就半滴血晓得吧？他可怕的就一点，那么提到那边呢，俺做三皮也个用的嘞，怕晓得开始固定俺这个老土边呢，他也不学习嘞，现在骨头就
1: 忙不起，可没有吃脏土了。미신발에야수수제와그래내바그도룩도
0: 바근데이게
1: 지금다배기가르를채우여놔서저와저말봐
4: 지
1: 금미수수자기네라벤저다녀야이는그거기춤부지는네녀샤를이모든네다그거배치자다치는네용말봐그채도저부지주는네미남자하고저주는세비어반바하기욕좀마무지매자도로고떳떳자도로
0: 제단데근코세야태가세지때라하제양메때가로종로종세네마죠다텐레지오다텐레히그레아센지산로데세나로냐네다존다오즈제제제네용토바지레노마베자데만도안쪽그메마무지게다소소그근코데밀레시에베이나
4: 제
0: 아다소소지근데세그래마사마사야메나찬찬한바차보야메나소소마사라현로리게지산로제나와지베지나가라디뉴다세나안오차제别家真的没拍下这个，就了安排一男着，要么那个人安排几个，没个啥么，俺也安排着。但可跟俺了牛个是，就等到可能跟俺了该要给上路得了安排着是吧？得了上路个，可能俺了自动改转都没个，他妈个春节是几日？得了安排着了，就得了安排着。一那样，俺个天个得让了得，牛当生那什么，让俺给安排的，去落了马肩都断吧。等这几个男娃进进去，第一那样得等这人民多，第个是让这些土一呢，请你把路给等他忙不及了，偏嘴把了多把些嘛过吧，给几个进了几三几代嘛过吧，这个让上他全部等着经营着，他个这些呢怕这个也是的，一那样没敢入去，别家家俺让一闹。다때던데지그근고테가희에거나나랑그어때테가다희에베나데그자쇼케코랑그겐세만보지하고네나때던데지차바마도나랑사던데지에서나파지희에토사마리
4: 단단은저롭디티나리아개치시시들지랑니소소리아장부지그래서티심지로랑니소소장부지야세야디양코랑게给这钱不能，你第一系统的让亲戚，当不得叔叔叔叔来带些钱，叔叔叔爷你开了是固定多个，从哪开了是多个，但那个不说了，别讲讲了，又不又不从哪里去的，下面的家里几个哥哥又别给从哪阿的来说呢，你眼眼睛明的叔叔叔了，哥哥的端着，叔叔哥哥的刚下过来是，
0: 啊，
4: 你哪路钱不能，你叔叔叔叔给从哪点端着，叔叔哥哥的是哈过不去，你叔叔叔叔讲不去，叔叔哥哥的是刚下，叔叔你们的是把记不住，那我做不住去，哦，俺俺俺去。제비아삼사를줘봐다내가있는데슈게아삼사줘봐근데이게나와지대투리스
1: 제나세상에게나디스무다아디나와시오청스다미지스소드시로치오등아디대지고기스다미사디대부가야요마라나서담비세나지니마미게울리리리다사미게부공고리스스도와디나시르바그후서도직관참으시고양파조대용의적으로남산지사인지문제를고그때수수수수가마인지문제를수수내버댕에지는성도야구땅고그랬습니다수수내버워올때베이베야터스질러니구이때는다리고그강기전수수가래서그러와
0: 지사
1: 수수지쿠버디야나수수타나랑저가수를내당디인지문제양타버질러셔야돼하장개침을하셔서
4: 선
1: 서도지마도고그서대강차외뒤니이말로배지들이직중비는선이신바지고니조대수로양겨지고니조로지산수수직내단디我弄文字写不出，我那个自己个参不了下，伢那敌人得出那那几几个多生产，伢过过开始敌人越不干了，敌人越了，伢个那真的在那的，人家们这个开钱不开嘛的，敌人伢过年找不敌人越了，过别就是买那边人就多，别就开了越了，是那人就多啥，敌人给那个优势不了。진짜그러야지인지분지띵에서는그영지도무슨경우야보자도개체물을썼어
4: 도
1: 수수님은수수님은어떻게되겠지마그냥누구를계획하고든지주는애는야수수강에서야교류와
0: 제라대래라장호고마랑애가가로바치투비이모라라다지바지친창진네창사진네 부고 제제다 다 같이 루즈 된다 채널로라 나서든지 제비 강대래래 다 먹으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하만 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었으나 조각가 아마 되고 부글라 야부지 따로 제고 도서 다 근데나 고라 망부지 아마 다 년도 대바다 조각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괜찮 망부지 시에서 대 이내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얀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 그 카츠다 드르케 요면도 대 이내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이트다 세잖아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데네 아막 준로 두잠바 소소 세나로 데 데보민도 다 야부제 마송 겐바제 그 베트리 송산 세나 데네 용고도사 땡에 간지셀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소소 그 레단 제민도 산난 미손래이나 망부진양도 십자비나 사단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래 근데 세대 안에 땡에 개요 말이라 데저 춘추로 산로단 저바 고나 셀비 근데 뭐스나 뭐지 나 소소 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도 민도사 자 제가 거야데 소소로 깔레테 잡아라 산로 찌르고도 어따데레 응네레 대안이 치랑 칠로라 빼나세라비 나 빼나오 잘로라 나데 데라소바가 미만부치 텐데 데여서레자 대간조 그 지다다 그 삐주 장다마도 대양 소소 그 레가 토네세나 야 레가데 르마 토베제 야 데나 데나 기부 메베제 다 텐데 가서 응네 드링킹 안쪽에 소위 신규게 파츠 레니지아 때 근데 배차잖아 야면은 소소 유튜브는 유 소소 유니 마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에 찬도 나라 도스지기 인스 파 파츠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권고 근데 거기서나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나 로고나야 만주로 르발라 야면은 주도 고통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에 망부지 여러 봐 대조 현재 발라 년은 젠지다 소소 권고 되지 셰토비나 배 어 카세부여자 데마도 녜세주레 나카세 드링케 데하마고나 녜가잔코 고마라 콘라시에주데 야메나 칠로페 야메나 아니 제바 곤스 어 아니 제바 고나 모라키부민도 아니 녜 데레 라베케 지장 코모라나 타시데 뜬토구민도 오네 드링케 신투크 펜츠라린심데 미시럽 뎀바직 핀츠바클레가제단치 지미다펜제와제단 드레진사레
4: 데제장은 던데기 던다스는 데 투비나 ni inji minyi nga zo yaa amadi yaaburi da duguri sike malabche inji minyi deshibche yaachacha na ta nga zo nimaa ki su juin nabache na yaa gomen zu gong li aile go tak tak chik dungzi dami ade ki yaa di luksu yusir yo marwa inji ane gengo kunzu li luksu yu yo marwa ande indi zambali yaa ane amara ta nga zo nimaa ina da tenze zi nangi chachin di zo yu gyobara zi mi pin zu yin bila ta sangwa sor da mikse dan da kens mebi sor jik jik kanda di ngone jine da mili ya ta zitong di chong tabro ba ta tin san jik tsuwa yargye di pe yun da rikne di zo yargye zhoyun di zambali ya ini ya mi cha zang li ya jik susu ki sangwa sor da susu ki kuyu ra jik gudu gudwa di gui bi gup su li ya ini nga zo tos nang jik di zambali amara tangbu di bugu di zo ya gui kiong di li jine di zambali nga sin di ni gabu do nga su yo mar di amara nga bugu di su yo di zang nga amara keba jie me riba amara nga gabu shib ji yu amara nga pen shib ji togu du zi ge je yagda ge xie riba an xie chabi shiwudi ya de shib jie jie yinne le amara nga zu nyigang ya zu di zima gadi zu nye le go dung min du riba go dung min du go di ma dung di zambali ya nga ra nal di du zambali pe di kar su de den jia ge cun na di jie min du riba
1: mi
4: shima zi gu me we na wo xie gi zi riba top ge dri zi gi zi riba an di ya ji yin bi ka 이가들 수술이 왕위가 구육지다 저 왕위 주주지 유닛 되도스 시장 디게블로 양아서 시팅을 빈 되나 블로 블로디 가서 제와도 그랬어 또 제와디야 카세코 데이바 된다 안 되지자 아마 nga jewa kare ste tsa maria ani kisi nge khambe na ya ju ju tsa maria kuch ama dang ge got tak tak kuch dung ro chi is ba nga nga ju ta tu nyem du sin de tsa maria den zeng ngare ma ji be mang bu yo de ama dang ge khadu nga le ro chi da ngare yin le ju ju dang ge is chi chi dang nga ju chi thung le le na je bi ne le jewa de tu ani jewa de bu de mem je ani nga ju mang chi ji ge ya jewa ma bi chi ka dang yo re zi ni ge la ju na ji ji nga ju mi zi ding za bu de an de ka dang de tsa maria ani ja re jo da re dwa ngi zeng nga ju bu gu ju kon ju mi de ya ya cher cher zin de ma ka dang de tsa maria ani mi ji bi shi bu cha mi bin ju ge ge je de ya bu je yong thong do 송자 나조 제와된부 강실에 제와대야 카세 고데 미파루케 룹투베 임비지 이내래 나조 야 제와된부 인스티던 바리아 직자 멤버 근데 지는 디그르베 이내래 same thing ne ka tang bi na mi pa jo ge me s de zamba le ya kar so re ram so lu na jo lu la do re se zang su zu ge ngone je wa tyen be re do ge ka tang re do de mi pa jo ge me s de zamba me lep san do ge mi do ti sam ji ta ngone me lep se yue bi chi ma de chi je ne pa je wa

0: 우스든지 아마라 고디 직동는 되게 봐. 아니 계시 아미 매 나 참서 충충한 거지도 매자. 근데 스톱도 그래 저도 쓰이도나 아 요. 아니 아마 개요 말. 아니 계시 기로 나 주고 네가 되도 좀 이 고디 나론 말 제시비 있으마. 안디 좀 아마라 룸 말하지. 아. 좋아. 미리 봐. 옵션 맞다. 심어도 야. 아미 매 내가 오는 거 앞에 저기서
1: 자리 줘로. 네네 매 파서 파다 치래야 보면 좀 미지게 깨잖아. 이나 파지 던릴라 줘 봐.
2: 데랭가 리몬더리니 치나 겐가존디 치타 겐티지 도지라 니도 냥도 겐티젤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여기치니 리무 여기 여비 지지에 몬티데 린치 심벌 가스혀
0: 저든 사베자신다 나한테 지금 부고 가봐야 되다 돈아 개치 주지를 봐 가봐베데 알마데지 아니 디고스야 아주 다 빼라지 샤지라비나 아주 담고 뜨십지 부란 난리디 바네 지지르바 곤다다 등이 주도 개발에 대한 주도 죽지 봐도 주도 숨잔지 배도 가봐 되지 대송스 뒤단다 한 거지 뜨십지 가서 통된 거 들어봐 디급 소리야 아니 나 천하가도 랑아 아자 지금 되시는 천하가도 좀 찍네 남자 십지랑도 쓰바 니네 아니 부란 그 마음 보면 지디 근데 자는서 샘제 십지도 숨네 부란 그 미디 돌아지면서 즉 믹세 다 동호 마 많이 입는 선이야라 이제 선이기 때문에 돼요. 어 투쇼드네 치면서 간다. 노트지네 아자 그거네 이제 한국원의 심콜 시부시기 샘띵네 보라 시부츠기 이내래 던다한데 주 아자 남자 시부지도 없어. 아자로 그거 가르도스도 담아 아자 그제 왈제비나 제 다들이 전주선다 소소 쯤은 쯤으로 되네 이내래 쯤은 쯤야 되네 차다 최지 유입지지 소소 아직 주인도 봐. 야보지지 들리지게 좋아지요라 아니 아자 그 믹세 그거 숙치슈드 가르쳐서 망원바 불안한 데 두저도 돌아마다 없이 망원바 믹세디 야구지 유학 저한테 집지 겹되게 했다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봐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디 손자 안교로 저한테 좀 저한테 봐 가세 고대나네 아니 저와 가린데 좀 불안 전주로 쪼인데 좀 빨리 아니 인달 추추니 가바데 주세 추추니 데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루스진데 루 야면 아자 제제 롭중 근데 그래 지미 칠시 수는 용도 그에 살지지 뭐 된대 지지 그래서 림시 림시지네 어느 집안 남들 그 용자
1: 네게 거봐 담보 넣어셔 거봐 담보네 다지 재미도 난 따바르시
0: 오 따바르시
1: 자와제 따바르시 제게 가바데 다요 되자마세 다 담보네 넣어도
0: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따바르시 절대요 그래서 이래는 나 아니 신디는 고송 제조에서 어 다야 셰셰 고조서 네 팔린 차고 그래서 겨구이 나서서 삼 디코베마도 된다 타주 제고 삼 삼지에 고마리
1: 찬찬한 원에 드는 용건도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 코케 클레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 그 쯤조 멘도 산산데 지게 코케가라 쯔그여 산산 근데 나와지 란사 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산 양 파텔레 지세 문튜네 개체야 부시에 메리가 뉴트네네네 다 가다제 차샤
3: 진짜 근데 그라 디스문나시 진네 미시말라 뜻이치야 이네 네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중 대도 가르중에 어야 아직 골고 가르도게 아니 아주 와 가르도 가사데 지금 자와 친나래야 차상 로고버지 딘제제제 시험도 당고한데 뜻이 뭐 전부 있나 안타나 자야 하시는지 결딱 받은 제제다 막 가마데 제사데 조그루와 네 소소 전화 마세요나 아니 어디 아니 자딘데 딘데 치아슬로 네 비지 미디야 버저게레 내심하시 겸도 그러 재산되게 뜻이 취하다 안 수수 전화 카세 고대간에 쉬야 고고 가리 이미 아니 저와 담이 좁도 배저와 가리 이미 뒤 카세 고대 치제 쉬야 돼 차상로 어디 나라야 차와치기 나라야 차창어제 주고도 와 대심도 다다 숨어나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드네 제가 둘로자 되고도 간
0: 제라 믹세 디 파스 가미시에도 좀 말이야 문제는 국국토는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떼 되어서 국국도 봐 가세고데 만주 만치지 저바 집대데 국국 문제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다 싫은 만다고 다 탑시 저도 제가 열어 봐 만주 망치지 문제는 국국 차이는 문제는 쪼고야 요 말 봐 차려 봐 국국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쪼에서도 가봐 두디고서는 국국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열어 봐 남가들이 쪼디요 그래서 문제는 남과간 쪼고야 요 말이스 배치하시는 건조 파만이기 문제 제면은 저와가리 집도 부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음바야 부차기로 와 집도 그거 차라봐 이내래 양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잡으라 지나 다과르지 세세고 두루와 세세고 제부도 세세단 세세단 아야 바바디 직 부구들이 세세 더 믹스 디자인을 좀 고야 먹으러 봐 부구를 세세단을 꿀도 엄마 엄마 이 집에 차도다 아니 엄마 혹시 고딩이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자 부도 야구 차로 지냈어 이내내 다 군인은 로얄 나온 걸로 가르봐 아니 배트야 그래서 배트 나온 것들 집에 김치 되는 거 그래서 이내내 계승한 쪽이 그것이 차이인 바 니자 캐래 당연히 인자기 띡띡을 해주는 부부도 야구 차야 들어봐 어 근데 이비는 아니 니 인자 같은데 탭시 땅 거 열어봐 랑게 뒤 탭시 땅 예 탭시 땅 니가 인자기 갱키비 레가를 봐 스티 세부질러 응 갱키비 레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땅 거 열어 아니 참자 세세 땅 거리 이내리 급다 뒤 야민의 뒤 레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인지 미니 세세 땅 거 이야기 던다지 키디고도나 디급수에 세세 다 예비제 그러봐 아니 신 이런 면죠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미는 데서 제시나 지금 바로 다 딱 바래 좀 그러봐 디 예비제 그러봐 아니 바바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으나 로리아 장중근이 차롱이었어야지도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랬 친구를 다 지금 다게 뒤에 통제 돼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들의 랑체지 롭중 제야만 지금 네가 아유 좋아 야 지금 멍식 시작 돼서 네 지금 이 신고로 봐 아니 이제 아니 디기리 양한 속에 다
1: 타니를 말
0: 혼봐 어 타니를 말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부고기 디 제단 안 돼 인데 인데 인다 봐 아니 아무랑 계시 롭중 뒤에서 털이야 도나 망우 용도 롭중 털이야 아무라게 게 망치키 아 부구 캠야데 드르던 게 망치키 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지르바 이내는 아주 망지지로 그거 캐차이 뭐 직간하시나 오늘진 답도 잘 봐 그거 차이 이내 그거 차이 이게 이게래 배데 더 차지 봐 안배도 쩌바 쩌야 맹교지 깨지데 이내는 오늘 상황 해보잖아 그거 차리 자리 잡고 요 말이 게 투불한 거야 요 말이
3: 대신이죠 사디 네 디데스 도가 더잖아 아무 때문에 찾으라 아무 담 자다 不过让我是来接嘛这些是吧然后把我的事查到去不得让我接到去直接嘛是接这不过没爸爸对你这车没对你这车我会接吧其实就不过他们接下来的他们也不接来然后后边给让我过去给他说有钱他们说他们他路上去全部人不是吧人家就过过他们查那不过也来他 밤에 갈고 나시 지주고이나 호피게 출제스를 차 조그마 출제차면 고치네 수수삼의 용말에 디베이장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야 게임 고서들 리그 말봐 야 지금 그룹 말리는 데데스도 보고 차와 차상 밤에 좀잖아는 보고 긴 거래 말이지 진짜로 양 서 잡이는 고베들 서 자다 주지 저 가래 있네도 봐 양 직지 손 지야래야 지모도 버든지 용그스 진짜 지 담르 이제 벗어 되고 저기 개 전부 쉬우지도 그나게 숨나시 지 범은 이용원에 차시는 보고 야고 차야서 미유집으로 봐 탑에 차시는 가서 팀은 지 그나게 된데 손이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쯔비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이스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싸고 이스 아메스나 공화다 지지지 싸고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 그래 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0: 좋아야
3: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 싸고 이 찍스는 찍 싸고 이 더 보고 좋아하지 않다라고 쯔고야 된다면도 진짜 춘추 진짜 내는
0: 지나라야래밤이 부 롭스 제기심도 쓰지만 배도 가자 찌기 야지문도 찌기는 한 담자지 아니 야 닌자리야 맞지 줘요 그래서 닌자 오늘 지금 개먹이 난 아마 지금 오늘 세빈 호증이 뒤쪽 똑나 다로 비셔 단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지지 디지 라기 니 내가 야부 제스레비 캐리지 좀 해 봤다 너나 지금 어디서 레디도 쓰는 이걸로 침상으로 토약이 님이 여러 봐
3: 맞아 진짜 재미나 보고를 했으면 안 강해서라서 그러고 다 날 내시고 가능해 봐봐 다 아무 배도 야래 오래나도 위해서 영국으로 와 지금 수수께 파마님은에 찾아나자야 부국은에 찾는 찾아 먹을래 수구도가
1: 대신
3: 전도야 지금 부국 준비가라 이제 지금 영국도 더디 나는 지금 부국이 지금 총을 준비가 나왔으라 좀 파마에 부국 준비 좀 받다 직속으로 직속사시나 고배대 뒤치우고도 대부분 나라도 자원 연구 수준부터 지금 말인데 밤에도 봐 지금 슈즈 슈즈야 강도 봐 고요가 또 봐 텐트 텐트야 이제 연습을 봐.
0: 제제.
3: 아니 전대 마치아슬로. 전대 욕샤를 봐.
0: 제제.
3: 아니 슈고 마치아스도 넘버를도 아니 계속 지도 좀 봐. 이제 마치 지금도 그서 진짜 이거도 봐. 지산 자원 총자 있나 딱 연구 수고 말고 곧 배도 딱 연구 인습에 연구 요 말에 딜레야 뒷면 진짜 집에 걸려야 당분간에 짐어 중이나 배도 타직도야 지조야민도 신부고야 숨일이 연구도가
2: 제란 단나만 연구 다긴 드네가 속에 신투가 란리 제당 토네 소소년장 그 배총 토네 뭐지 소로난송 토지치 다치 탄조라 대단 드네 나 속에 계자리레게 아니 드레클린 체된 조조야나
0: 레세 공문이잖아 你平时给这些当地做应变的两个，如果你真的数据能力变，我那真的也能解释的，但是就不就有了吧？啊，第一，你怎么了？啊，你，你那的都是的，怎么了？我那真的得些从那的过过的，热哇哒哒，这些，他你咋不了？这个能力还是有点的嘞，你那，我那真的，俺说数据能力嘛，我比你那忙工作，你这。 아니 자장피 좀 참부세야 돼. 저 지슈 지슈다. 삼시세야 돼. 그래서 또도 아, 저 남진 삼시세야 돼. 아니 삼시세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어를 쓰다 말. 아니 오늘 이제 디나려야 그 구코. 구코 가르지도 때 이제 구코 돼서 발럽이는 의미비 좀 오늘 그 삼시도 용어를 쓰도.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유기 계시시도 좀 말했다. 뭐 삼시 용어하기 저 입되고 그러나 아니 소소기 전화돼서 야부지 랩톱이 있다. 아니 소소 구코돼서 가세고 내용의 발랩이나 아니 미 발로 보기 뭐서 삼시 제도가 요한 있다. 아니 믹세 만족이 소소 마사지 마대지 소소 가르가르지 구호도 내내 각상지 제와 세부지 바 뜸비나 문에 지 미피 전이 계시시도 좀 말해 된다시 타주지 되고 요지 구코지 공통국 요지 디토리아 아니 변도 야부지 용도 상도 손자 진행 만족이 dāndā kī chitūngu lāmi sōr chī chī mīrī shantā kī ndi kī pāchū dōlī chī yāk tī sō lōbchōng yāk bū chī yāk chīk tā nī nī yāng sū sū kī sū yū nā lā mā chū chī o dīdā dīdā dāwa dāwa rī shā yāng tī chī kāntā chī lō kī lōbchōng chī shāb tī sō gyab lō lī yāng sū sū kī sū yū kī cawā tī lā mā chīk sū tūb chī chī ānī rīm shī kī sū sū kī nām yū kī chua nā lā pā ngū sū bī shū chīk tā yā chī chē tūb yī nā ānī ngō nē tāng chī kī 에 롤링 야부 제비나 즉 김장 다시보 소속 된다 할때 저 샤브던 루트바 아니 드레직 차한테 정말 아니 직내 소속 샘기보 아니 드레직이 유린 나라 아니 소속이 메세티 이해나 된다 되면 중요하래 펜도십 좀 도서 달았어
1: 나서 뜨지지
3: 밤에 완전 속 말에 답이기도 부그랭에 가르쳐셔 이심상 계심도디 기함도 다자 보고 원내 자신한 한 주님아 밤에 거기 롭수디 죽으면 누가 嗯，这个是俺对啥米，啥米对啥，俺对啥子？对，你这边这几个都什么的？现在你这，你最近这下班过来呀？我这哪能哪是对上了些别么多？做久没不得我用呀？米多，最近对哪是嘛？开始对哪是嘛？是我那不过算结果嘛？这上俺俺这是不久没哪能结果的，上俺的手机没用过，不过我那查查那俺做。 밤에 보고 기계 담보인 식으로 봐. 지산 김산 남편 주에서 산이 내자인 지금 이제 가다지도 직시도 얘는 아자 보고도 코니르 니베게 발된 요 나신지는 보고는 신이 쇼킨데 티용 그러 봐. 지산 지금 이제 김산 안에 뭐라야 고유대 어디지 보고도
2: 제라 됐어. 도지치 레라 당한 최괴지 신투가 라네 토네 토 담보는 거 주고 다지 세저다 데네게지 소소가 천안다 파 제제다 데르라 소바케 카상주 라소바 나랑 원에 헤나 소소로 배 편도 채문을 지시올라 다데야 내산나가 저 자치의 생법을 헨지에다 소소게 천창의 난자 레가 토네의 난자 된조건 대와 데토라 비치지 따나 소소라지 만다바지 그 편지 토여사레사 다데야 편토베야 대신 편데야 휴진이 레라 넘버 2다
4: 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

0: 라막튼 자주 깨르도 베지 이스레타 어린이기 페지르 냠징앙 카도 잡귀 차시 지시휴 제 주도님 어리 总统 트럼프이 계시 이랭기 경유를 자주 마비나 강야 매바르 교르시 지시휴 咸阳 어린이년 조르기 내주비와다나 문바제나 제 주군님 트럼프이 예급 대자 소비 공미조타 총도총리 이랜라 라르양 특수 주비고라 주도를 제규인바시 산에 대게 될수 있을 주도님 이런 작세 봉디 토림 진접에 니트 이런 단제비 어리초기 넘주라 야련 록디 어리초기 이런 라막튼 자주 사바 베미롱의 터시 작유 진접티 계시 어리 라르양 이런 라 막튼 지구 남야나 자주 배워이나 서구 능귀기 어리 막튼 교노르타 대신 봉디 파르귀 정신기 야련 록규 인시 세규
1: 디글레코네 비웨네 추 제주도님 이스라엘 시슌키 체시 사바실 초진제 규티 제루살렘 사람의 팅의 냠제게 초진에 샤르스 규티 팔레스타인 유자르괴 규격타 레저칸키 지급제 제네 유토 이스라엘의 계속마기 된제 샴주칸타 마크두칸 계속 부장기 중에 칸제 사바주군 바시 하마시 세자비디 이스라엘 초기 차주티니 계지제 팀탄 계신
0: 냠제게소탄 방코토 세주루님 등비 미국 탄 지주 랑고로 동토 개배 등신 탄 제고 유비 미국 칼로웨 통매 진실의 제보 더시 임바디 류비낭 토세기 초부지 되유바시 대례니도 초기 세주업계인 미국 칼로와 다 대신 장남남도 다닥비 진실의 제보 십자 용자 제규 탄 지유민은 공도 제규 인시 주유
1: 디글레코네 비웨네 추 세주업계인 어리 아이다허가디 망틴허무 카마딘시를 불규첩둔치급 남주니 카도도 동가쇼네 살라룽워타 남주 칼로와타 레듀미나 손일레 탈유바시 산에디게 년주로 가시키 카도도 동가쇼르회 남주니 어리 초마키 주보록듀 먹터 남주힘바시 제주유바시 민가를 등긴퇴배 규진 따제세신배간 인신 민나시메중회 년주강양조르미바시
0: 공세선 교류 년주 쇼겐 바산 라무라 탄 딘제 원계 이 레젠 개고난 켄 계산 디라시
2: 미미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치키 난주 르부 추기지
2: 추 추디지키 난주 추즈 렘바치
3: 차도 부게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메 쯔완니 냠지 덴데 양천 시키
2: 서초 강 시키 유티 민남 경워치
3: 미지 카키 김지 야게 당 퇴문 구비니 중화 미지기 속자 내서 당 독슈 내서 요한 내서 제이
2: 미카지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르 양가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닝고 메진 미유디레 초민두세 소시
4: 케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레 메양 까마지진앙 류부로 차생아 코드지기유
2: 기타 루식싱아 슈비급리에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체 갸타 심주산 듀뉴슈 스고기시
4: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앙아 바레미 이나양 계란에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도유
2: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나 가시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4: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를 지지 계란기 소부유 가래 침부기우유
2: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체비에나 야구민도 관리
4: 미유통 초안이 튜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왕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바라. 능구 능구지.
2: 김비유 배 왕키 미유디리야 튜니 되. 초부유 배 왕키 미유디리야 즈외초. 最痛那位王气米鱼地里亚地基点我做孙波那边王气米鱼地里亚推您给出

0: 高飞以从头作用那我是妙得预计每日给两万集团差不多有你习近平给亲自广别苏醒跟杜西西谈责任跟团队能不能吃团区别成立党团别超团快乐西退入三百中国亲自给三百六踏着西人中国南北停入前给我为浪着西中国已经只为让点西街马拉对比京东谈西政策解释每日的两万集团筹备新旧的年纪每日的两万集团筹备艰难的新旧年来超完你这七百米余年借用的托洛坦前十这些都不需要极度对的日常坦观看日别牵制坦让点谢谢马拉足球的命令年之新旧坦年冬告知从这年旧节前的日子点多妙得预计狂到参不看年切不是一个从年托了当年日本雄鹿给长街追求了雄女给于日外月村大人心给充值了定年你这些就军用起的让大西西马兰族用气秀切了东国国一天就是军用起年给用给日雄都不需要那么多修笔心就给那么些切不起国给其装备给骗女了这些结束七十当年每日给两万集团操兵都是体外立不过年怎么能确实给了军队当国雄鹿了第一年江连杰为失去了新旧起地中国铁军队被几个亲笔亲制了相对修为四中的女不七十当国明年所用他先天把组织了雄女给年让点世界马兰族用给普给蒙西颠倒当国系松动
1: 给及记错年中国坦二日做大起听敌解明了策推投过七个月给看满不明年天天六个人心给解明行也不谈怎么来了给前千不点月来长久给大大大月别问前七个月二日一下下面那天过了起心就看完菲律宾金森六千起电视给看千目完继续给次中国坦二日看出几度给次给看弥补第一坦怎么来了偏不脱面谁接他昆奇主席习近平奇解明能人拉里安中央中央体出生前不行了别下难年安翠前往出地坛老党之内年来其归西送月中国坛二日给前点别特区给电令中央足本年安翠军确所偏给中为东面给党开银西送月不是澳斯托利亚金马党奇给用主席罗伯提主席习近平给解明能人送别南团了推年给前点月了闽南了庞家什么下月别问责那我他况起主席习近平呢是干什么他况起年来做不起不他真做菜坛点吧却给前些村镇起头吧西地的日故起不接给托年中央只为年内事吧给些那我提呢闽南给年对月别送着银些送托给个满不明年中央中央年怎么能托起穷年中央开启学给成绩也不谈给个你不你偏年来了兄弟给们年怎么能了滚地东西预备文字切约三个人给公司里曾年终学期密码给出了谈中华音里曾给困难看等字拉伸第一谈你给他给睡觉订阅
0: 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这吞鱼谈视频的给切真三不同图别落地不能求
2: 节目对讲吧擦糖啊这农场军备呢地摊里还偏得越是
1: 地摊里既然去写不我都有
3: 写了这边这里啊恐怕加倍的你呢此人我就用途不知
0: 来个主题讲吧刚过的选备呢旅行用外卖菜很多呀让国人高倍你就来越多不知道
1: 地摊里既然去恰难月
0: 给你一万钱呢听过杨家的撇绝动图
4: 给公姐姐弄住杨四千呢地摊了偏多千不要事
1: 地摊你推摊那么贵都托南家贵别千万喜欢
0: 旅行的刚刚我将给军心给地贵给苦留我的来压得住这
1: 地摊给中国我做苍美压不住松用去
5: 年轻雷空抗给龙城内中央龙城年轻十七雷空就不给雷城主动写出了
6: 北中龙城年轻雷空抗给龙城者西北蓝衣七百年轻西北蓝衣
7: 满足年轻
4: 친나나마도 로촌 초보 조모여다 근칸소 친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친티나 베종 롱칭 닌친리콩 강기 롱칭제 시비라인 지비린 친티지 드렁가 시비라인 휴지 두천노라 시비 주보도 시비 종이 시비 중단지 난슬린 친선자자 시규 샹라 시티노도 니로
8: CB 조보
9: CB 조보
4: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드렁가 CB 조보 휴지 되천노 로자 퇴연란 예외 거 뇨어들라 친다여드가 천재의 금융과다 제 휴지 힘 로더 뉴욕의 로촌 로런 주바도 만전 로런 손바 용민나 토른 혼전 로런 손바가 로조지 있나 로디언의 레드 고기라 로존 토간 긴치 므름스 지주 송가 나제 롱효소 세주여시 더도 차제 뉴욕의 따로 로니가 마치 제단자 유비 미전 논설 조조구바도 전전당 토른 로조소 로조나조제 제구주였다 류캉도 생강인가티 두준도 문자와 도처 지부마제여시 뉴욕의라 세노가 도처 지부마 등자윤두 뉴욕의 로티고양지토니 내던디기 타주시 터담무터 친다제공윤의 희나 다시 근제이와너 거기 간내디기니 탈리이 구주였으나 대야 제니 로초라 나소시에선 좋은 것이 마제는 주 무기가 다 세는 눈쇼메나 고쇼요 마리자 소소요시라 등은토라야 전제시 제디 다 뉴욕 게말라 다 세는 것도 지지부 만든자 모용한 시구제 뉴욕 친초는 그 뭐 초마라 거기 난자고 것도 지대 유비가 초나용한이와는 남주니 가다 로자 몬자이 그발리 지나가 뉴욕의라 70가위가 저와 친모마제 돈주요 마시 니베르도 뉴욕의 로조시리가 조선 백간도 시원나 간농도 신농가 초도 니던 타주용 희니 거기 신쇼시선 간리 희구바도 차지 라베르도 뉴욕의 동의자 로용 내설당 시대지 내설라 예원나 파마가 저와 능구시 제디 저와더 토티클로마리 뉴욕의 롱롱수수가 롱가 도치 패턴나 더나 다히여 휴히시 제디 파마요가 니벌도 뉴욕의라 더크티저 용대 야모마 제이구시 니만자이나 로용가 코요 야모마 제용하시구시 뉴욕의 로용가 코요 저지더나 다 조슈초지 코요도 로자가 코요 더러 친송그 고요소 렌자민 하초 유어시 다나 희전다나 뉴욕의 로종그 고요조치잖아 친송그 고요라 절레시 대양 다 친송노 뉴욕의라 로용 예사그 콩바 게마제 유나 등등나 양무정모 유어시 제디 파마요다가 이제 이구지제나 뉴욕의 콩바노 조조마 로용이 조조유마리 따라 윈상크 뉴욕의 로조 인다도 냠벌라 롱천샤종 이조구바도 뉴욕 파츠 핀춘 주들 핀춘 리차세르 소자 두츠 제나 도이다 뉴바 치와 툰시지 조원나다 뉴욕의 코욕 천하제근 논란 허용 히바 이는 양 이윤가 담마그 개침모마 개자실렌자도 장장님렌자 닌친다렌자 도민가 쇠렌자 전제 부장님과 이주여 마시 딜린도디 뉴욕 친노라 조완나 파마 실란 조련 라소바 전제 부장님과 예로 마시 선반자이나 이슬라 양답이 고니 카딘자라 초제 시구시 가시 파마 루니 로잔 종료 유바 이나 룬룬 소소라 냠뇽 천자 유미도 파마 룬룬 소소가 로조요드가 냠뇽요드 뉴욕의라 세부 희구지도 디니 단냥뇽 쇼돈 이완나 돈농가 리차 달린 히탈 허구시 가시 파마 룬룬 소소 로잔 종료
6: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路程出不这么远的，千南家的大年新兵连前天呢，被中龙城年轻立空，扛起龙城家西北人一级别连前的是，切记，对头的安全连前年班，格是学。
1: 시비 综艺
0: 저번 청취자였다. 나 시비 종이 던져 주천놈 했어. 이런 거 시비 종이 던져 주천놈. 아까 내가 창도 혼자니 바가 로마 세운장 생각 지토. 주천놈 희윤인 시비 종이도. 딩하 라사 지분강 호종거 로마에게 집이 존주진체 로마시비 조인인 던지인 로촌초보 조모여다 화라 딩하 찬도 론제인바거 로마 채운전생거 지토 뒤츠너 희윤인 시비 조인던 던지인 뒤츠너 생유인라 对村呢，喜悦人。对村呢，养在家庭里认为不值得人了。对村呢，学新笔缺单，写新笔担心，那样村公他找些些。日本内兰州笔写错嘛，老公对那一万一，看到热话几面行，每度三七七二一。 新郎这部十万名级送不得，人前三里江，人堂下边写着高位对错题，雷落当。那英，记录书记先拿，写完三月就收笔，开把写七八张，电脑每读三张笔，看不一动不离，心儿看不一，让我写不当。 양나 동절티니 루봉 구바당 직바시 디위 세준전배추 답의 뒤처 추주수 무동와 륭아 이선전남바 제제도 되디 당진 70비 시윤전 노르히 쇼비 시오 문용와 시윤저 태촌 외마시 디양 카위 존자 문준 키왕 툼은 추기 베사드 농갑 두서 까마장양 초라도 마동월 매전 흠이 세발리 다다이 자는 훈훈치 이긴다 슝아인라 유토 닝마 윤댕 관보이 두서라 담도 취디 민중 주시 사드 농아당 조토 탐동 제보이 두서 치토와 툰부띠띠 자산준이 人着小娃下啦 累习立清破月吧 李氏真姐没去世部 民众蓝北吧 他在西天 民人啦 民情托比 中路所瑞 我在写着书 十对母女娃些 弄月 空南八一 准知了不清的 刚月错吗 对此最清几笔 这不容易 俺去 对村嘎家长养出来马东玩儿，村里给大婆嫁个过爹，刚中的你家八月，咱能更多找一起。对村党拉点儿帮着起，对人你这把学说，共把亲婆学把些多。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는 뭐이 드린체도를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천이나 오향이 때 뭐기 또저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때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누가 기리네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대역이 누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이 누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대소라 아 양나 양기 예바 나로데 자용 디선 아니 공어도노 보모 로로 소토세니 어 아니 아 티 조 차르레스 대소데 치레잖아 아니 라데크 티엔 바디 히기스야

다 공고 자치 대란 제히라 아 그치 양치 드비도 저기 중앙군 놀아 간지 되네 제반제요레 세딜라 알라디지 가슬라 공오 도노 보모 롤로 소토 라르데티 조친 다드 찌장세라 드라이 또단 타미오 예나 민디 진터지 자르르스 데레 덕고노로 공오 도노 보모 롤로 소토 라르데티 세야가 치간 데닝 간테요 바레 세딜라 라드스 양디그 치 남당당 최소소 인자심이 돼요. 라드가 최대라 공오 도노 보모 로로 소토 최주지요. 최주지 뭔데 주지 뭔데 쳐야 라드대에서 라드가 최 인자교. 조진 라드 지장샤세야 그 지금 스마트가 강대 효래잖아. 공도 희비고 공오 라소바 그 최주지 뭔데 라드에 막 마세 대소 라드세야 마세. 다루 콜라 미예요래. 강 여발에 세딜 조진 라드 지장세. 조진양세래. 라드양세래. 장다는 두별. 딘딜 지금 선바터기 처리세딜 아니 라드지 민 나나테 템 근데 트라이 또던 타미 오 예나 민티 진터지야자 지금 예바타 나반데 닝 어다 라드그 체그 다이조세데 어 라드그 체테소테 아 진주다 양주 강그지슬 어 근데 라드그 체 강이야 어다 데그치리 아 데 트라이 또던 세디슬 어 트라이 히비가서 니가서 트라이데 양주 다시 어 양주 다그지슬 다너 또 되자기 봐 인스 타메 오세 위디슬 아니 진주 메바 오 덴데 가슬라 아너 오제고 인스 예나 민티 진터 제네 예마 데소테 라랑 수소고 민타 데 진주 간이나 오 대단 텀비고니 제기 바레스 딘들다 도도히 야바이나다 아 나존데 아 지왕가 아 데니 친데가 아 데니 라드지 치 아 신지바 자 코라노 니스 땡비드 니티 제이 띵들 아 아니 니스 마덴비게 또다 라드가 치또디야 니니 첸도 라드가 치 쭉쭉이 바데 땡 다 대인들 다 니가서 라드지 민가 나라라 조치든 나도 세리스야인데 라 아니 수트 벤치인 그 곰바데 야인 그 숨바레 젠센체르잖아 수트 벤치 그냥 니가서 간지 좀 요래 세딜 코오노 윤더 땡제 라드 마고니 히빈 다드 딘성 조치드 잡아나 대 찍찍이야 아 다 코 스디벤지 코랑 고고 다 코랑은 좀 바이나 아니 윤더 땡비 윤더 땡세디다 자 선지 발세기 자 선지 바가 윤더가 놀 땡비 그 라드다 찌 어 로빈테니 못 잔나거든 땡비 그 마고 천자놈 스기비 그 나드세야 되네 니 딘상 다이라 소바 몸보지 그 놈 조치 조치 조치 세네 요서 다데 반더선데 다 코랑 스디벤지 코랑 니니 여랑 돈이 야 바이나 너서 돼지 미가 난다니 깜더 양지 집이 도지게 조치 나도 지장세 세네 조치 된다 되니 라드지 민 나라야 봐 고텐지 민 나라야 봐 대 아니 서대지 공 봐대 얘기 같은 소리 되니 아 되니 자조서 대 체르선 봐 공기 봐 다락 지서 또다 타메기 지서 워시 아 다 또다 워더니 파프비게 아니 하마 아 아니 구보 라드 체 구보 대서 대 아니 민타 그 진주다 텀비 고니 아 아니 이자기 봐 인세야 단데 그 가슬라 드라이 또다 타미 오세야 그 드라이 세야인데 Shatang kala ina ta yangju tala kogi par Yangju tala kogi par Yangju tala ngan so lo ani Taras Taras ayur Yangju sa la sara yang se gyur Tata dan sara se dili yangju tata yangju sa se gyur O na yangju tata dan sa ni la Tata sara se ya nindri mi ta gi biki jinsen chere Ndi la tara ta traka ki tra se ya Mi ta gi biki jinsen Kanda chere se ba ina Yangju tata dan sa ni de Ani rang so so nyuyir ji jinju kan hi ki jisi hupi kasa la Tini yangju hupi top ji Ani ko tsikta je dradang te ngali jako dra-drapa lan jindu kuyo. Dra-drapa lan jindu kuyo. Tende yopa yenza, ani yanju tate la dadas, yanju sala saraje. Ta neso tabene tsuenba yena, ko ngenche ju yige lotang no la, ani ngenju jinju yanju laso ba teso ju koro dra teso de sirchenba ko ten kuyo. Dra sirchenba tenba yenza, ko yanju yer majako ko dradang trahyo.

사중 품게 에야라 줄라 다여 야르부 우양콘시 줄라야 옛노로 총디 에야 사루요 당겐베 퉁지 에야 샤곤루 통야 다잠 타샤고 오야네 디테 다콘웬 셴보 오야토 도루 총야 앙일로보 남제 에야 세촌지 에르타리 바베 에야 가르밤두 남냐 다자로 윤도 오야 타르킹테 다 카다른 장케 에야 여린두 세야 장세라 갸르보 오야 메신에 고장장 스메담보 스담 아비앙다게 탄두디르야 다사담보 양톰타지에 톰조로

야 아, 당니 심포 오양대 도대 코잉아타 야양예 탐다니 야 아타자나 카타시 야창고라 콩콩레보 진지 야코네 헬린다소 야 아카양두 송참 야샘라 장셀은키 샤론 오양야 보세다 야 알롱키다 콩콜 오양메 예다 다포크로 유르게 야샹삼두라 야 탄도투르베 야샹삼네 도미르베 고양탄롱삼두르 야 탄도포토파파르케 야탄롱삼라 오르세르보유룽 오양데 세다야 야 아마라

태고 대바 양세 삼르케야 하나 유보스보 오양세 동라 켐부 코메 해양마크들라야 아야 유보송라 아양바지레 마나칼라 아양마할루텔레야 아타닌동링모 오양상탈테 나베폭라 양코도르케 야 알아모 샬레 에양 피차타 양지 롬부 오양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종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종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종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0: 인정어 나서도 제용던 로터나 요어 망어나 존해 대다라체나 다제 모을로 컴데 토군과 요왕녀의 코요 동녀도 제발이
1: 버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 제위 니르 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희진이 디탈랑 돈노니 링머요
1: 생긴나봐 다다체제 생기반은 함께 룽팅제 대탕랑 변희비 레진데레
2: 지난비 대탕랑 변희비 함께 룽팅 생겨러 가스효
1: 나츠이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크르시진여
2: 지지 나츠린친라 도난시죠 마지바노로
0: 나더나 니시 롱인제 토공가 내롱아 진샤 옌베 토공라 레마타 나르론에 콘사라죠바토 로살 트로보 지마라 토공라 용웨 토모 년상네 예바라 응게제자 치제창동 자오 지치데 제용도 동구 나얀 남지 용년주 구바데 토공가 로아 치롱나 토공도 요마타 루중 트로보 제베 나얀 나란 장화 옌라 지바노 꽝라 쳬와동 론치 지비 누바미베 고조 파마오 용나 따종비 천전지구 응게제 트로보도 꽝라 쳬나 녀시 토공가 닌장이 옌라 Ralandruwe, Tsangal Tehyudu, Yala Tomburan Zangguba Yayna. Ralandruwe, Njubon Ruo Marang La, Toyong Marang. Nyare, Totaranguba Tsi, Mi Sengjali, Ga Marang. Zingan Namba, Xiang La Lijie Xie Sengji, Matanya Ngazwa Lin Tsin Siru.

0: 민제 공라온 민더예 총다 민자 통야라마도 몬토나 준제 멀리바 인자와예 대외 민팀바 지람체 미디어와 총농자나 도도다 민바라 로처구 민제자 모보 루판 데치 젤리톤 니자 냥야가네 니레소소 주도 지터미 왠종 장무 공라온 예체 니가 님베 민제지 대통라 피눈 데비 도창서 룰란네버 효창용 냥이리 대외 대통 임바동 피노 딘바 우창 임바 로디안 창와 제제 권에 민제 젠데나 치 떠대동 치종 터시셔 예바나 민바 응아예 딘바 데르 만데 민바 공데라 띵나 루팡라 네제 타나 윤데 처진 요소세비 롱기 윤아 제오 민바동 용탑 민바라 띵구 세레이동 민제 칸소 텐제자 총다동 사시 이게라 고알랭구 니나 칸엔 자와옌베 세레뇨도 대화 총달라 다야 치구
1: 베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튼 제위 니르 규탑당
2: 종처 칸다 디송 히지니 디탈랑튼 노니 링머르여
1: 생긴나바 다다 제제 생기바나 캄키 룽팅제 디탈랑튼 히비 레진데레
2: 지난비 대탕랑던 시비 칸게롱친신주로 가스효
1: 나츠이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크르시진유
2: 치지 나츠린친라 도난시주 마지바노로

세레 총다자 주자 체휴더나 나요 종다라 누치 마보 세레자 만도 데카 天气 두체 냐초 두엔 天气 공사 초제자 제제소 민제 총다사 요나 사시 얘기된 니바랑 게구바 텐치나 민제자 만도 주차 치여 天气 켈레 투진터버 예레 天气자 온다 天气 두체 냐초 두엔 최단자 내래성 비누 딘토 딘치 냥주 구번 내래 민도 구어 냥주 자열제엔 졸로 니통 조니 로라 롱자자 민제 따클 줄라 민제자 냥주 멀리바 니제 챈다 철화전 요야라 대달리 니비 민 딘토 우차마에 바동 사시 이거를 혐오라 마디바수나 지진 조어리

티니 촘리강디 카리 갑조 간지 유미 티니 힌지 토라 심죽 첼 우리인데 민자대 안 니지 토레 네 도난슈 치고 치도 와 어디 쿠즈나 바티 촘리 갑조 틀레 떼서 브로 민자 수행도 고조 일 다슬롱 롱만을 민자든지 퉁고네 슈크체 브로 요리 시티라기 네 망조를 쪽리 치니 슈크체 브 요마레 싱레진 슈크체 브 요마레 타 다랑기 민자니 디 수 콘조라니 야뉴 틴디 존데 콘조리네 차샤나 초이 주준시 동에 토라데 피엔 토네선 틴 다그즈니로 야게 통신의 빙근스이라 요복지사 틴디 수들에 망보리 요라 타 콘조니 티 다그즈니 퉁고 망보 요라 이네 니 메버스네 다 미주 남마다 치롱 벌 종이 주네 다 우리 종무 종사만일 용게네 뉴스만이 다 우리 춘이기 파도 다 이제 삼바 메버스도 리얼

0: 지적이 즉 뇌종신이 바라길라.
1: 어.
0: 근데 지도 나니서 차로.
1: 네.
0: 네 거를 자자 사두신에서 망체 알레 소소 자자 사두 마체 공을 치러라 알레. 롭종 이내리 근데 도도와. 소소 연 카도 대 파리를 용.
1: 네.
0: 파유기지 통고 이내리 되게 몸도 제제 그냥 대야 로직 심지기 즉 지통 이내리 저자 이내리 뒤 제고야. 상로디 컨테이너.
1: 아, 다 다라네 누스힐. 아, 다 다랑이 냠묘스네다. 롭존치세고 다 롭진기. 로 시우디나라는 일. 다 다랑기 아, 차샹나 다 다랑기는데 분자스네 슉치분데인데 튜니 강조조는데 슉치부로 요마라. 이제 좀 봐. 장님들이 치지는데 치부로 군데 군데 슈도 슉치 메바체. 다 다랑 소소런 게다 튜지기 이제 이렇게 가방난 게 있는데 페이지에서 뭐로 에 다 튜니 강스 극조구 메 좀지 컨데 있나. 티니 티니 촘리건 럭 갑조 컨데 다 그미 티니 토르다 소소런 게 심주장 제일 로직도 다 로니즈 티니장 치 치 신이라 테다랑이네 콤바드마서 두두두뻬 섬보로티니 인데 문드로 멘지소레 주야르스네 고니엄네 조이 히니 롭지부리네 탈레야건 더 근데 뉴티게 쓰지 주야당 텐조데 멋이데 미차샤 축치보이 마르데 이네 중중인데 바 텐조레 카르 치그위에게 니룩 잡상을 창도가
0: 근데
1: 좀 말에 다랑이 미칸디 뚜규미 미카기 칸디 짜규미 티니 총을 칸디 야규미 미 오기 레 칸디 주규미 티니 강게 우디 칸디 뚜규미 잡상을 냠도 하고도와 테다랑이 그 두두두 카렌다 온냠뇽서 대지히르잖아. 티는 다랑이네. 무디는데 소소 뽑아서도 마지없이 무디 티샤네. 다 다랑이네. 롭종 치기 열다. 이리 체력이 있네다. 강반이 티기야야도가. 근데 이 티 다랑이네. 로링 탕번이 로링 수바다라. 롭지 투즈는 롭지 혹시다 다랑이네. 티는 롭지 쇼디에 걸라. 티 소소를 내고 그 치기 열.
0: 네, 뒤즈라 말이야.
1: 어. 근데 롭지 진진낭도 있네. 로링 탕번이 로링 시부살라 진진낭이 앙 수번 지상 청년이.
0: 네. 네. 다 티랑 진네 롭종이 니네 양지 뒤즈 돌아 마담세 양.
1: 근데 생각 양도.
0: 그래 내 기분도.
1: 다 소소는 이제 롭종은 이제 다 마치 녀머스들치 신이 자샤가도 침벌스들스 이야다. 라스스런 게 자샤사도 체외는 롭종이 야고 용민도 왔습니다. 근데 도도가
0: 내가 직전에 찍 마용자스.
1: 네. 때에는 리리샤라. 미치 수스셈 나마 가신다. 수스는 레가들 장비 지동스네. 레가들 장비 가신스네. 티 수스셈 나마다 그 레가들 체아 심심슈도 요나. 내가 근데 지네 그 정화로 용기.
0: 네. 레스데서 다 단다디 브라소도 이네리 단다 스메소도 다 지난 전경군이 저거로 봐. 근데 얘 내가 지니
1: 내가 친게다 의봉 김장인지 당 티니 딱도 롱바랑기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리미족지도 열 티니 롭진 로마 각돔니 맞음락서 열
0: 아 나스타 니스타랑 시로 제
1: 딱도 티니 에 카레 티 멘자티 시선보다 티니 멘자티 용법스네 자 집상고지도 유교고 년가시켜 티니 딱도 차조 긍족 파스생기디 총다수 긍족 파스생기데 딱딱 수예고 딱도 당부 딱도미 소범이 근로 파시 속버스 야리.
0: 아, 네. 러다디도.
1: 그것도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그냥이라. 근데 콘솔라다 이제 소버 근능도 다주라다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소버 근을 근족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조수스
0: 이라.
1: 다 파스스네 수수는 기타 롱버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는 이제 소스도 줘야서 다 다주 소버 근을 이제 다 콘솔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0: 아.
1: 다도 진짜 강주 파선 전에 강주 파서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는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0: 아, 링아.
1: 링아 요리.
0: 네,
1: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아, 상다대다 민자 텐주니 다도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도 넘벌 민지 통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인데 민자 대진이 직치 민자 대진이 소소 직종 되니 상 텐주 민자 대진 진 카레 공지 십시 텐데 티니 대표체에서 뭐 티니 상다 보여드니 수요 티니 대국진이 내가 직 수요리 뭐지 팀도 다주는데 시빈 수요 육제 팀도 다주는데 다 능벌스냐 다주는데 시빈 그 팀으로 나도 열어 근데 시빈 되게 페이지에서 뭐 다 투진 차신나 중리경도 그 미개네다 이네 쉬네다 양은 이제 김장 충네다 양 김장 가르교네다 시빈 마상 지시한 영화라 팀에서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 도와서 팀 다른 게 시빈 수요 되고 그 시빈 되게 고소 티니 다주는데 알아 티니 망해마 다주는 루주로 열어 티니 유리는 봐 어 당이 차셔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을 이용했네 차셔나 별학스인데 유들아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온도가 경제 가르다 우리 별학이 근데 내 말하는 수주 리네 요아리 이네 중진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되지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미스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녹선 그 어게 별학이 차셔나 우리인데 아 약이 난 차셔나 더이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차와 이네 저도 봐 별학도 별학이 류 슉슉부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 말아. 그게 저래. 다 다른 녹성 그게 네 차신나 게릴로 된데 별의 용에는 어 별아 누르지다.

0: རོ པ་ར་ དང རོ སོབིན དབན ཚེ་རིན སན་འདྲལ ཁི ཇུང་ ཨ་ཁི་བི ཕ་ཡུ་ཇ ཐེན་ཁུ ཅེ རེ ཁོང་གི ཐེན་ཁུང་ དེ་ནི ཚོ ཤི་བི མང་ཡི ཐོ པེ དང སང་སོ མང་ཚོ ཅེ ལ་ནི ཉུ དེ ཤེ ཚོང ཤི་པ དེ ཡུལ དེ མང་ཚོ ཅེ ང་ ཇེ ཅེ མེ དོ དོ ཡི ཡེ དེ དང དུ ཚོང ཁོང གི ཡོ ང ལང དང གོང ཤེ ཉལ ཤེ དེ གང ཆུ ཕ་ སི ཐེན་ ཅེ ལ དེ ཡི ཡང་ བི ཚོང ལམ ཚོ ཡི བ ཤེ ཝ ན ཁོང ལ ཐུན ཅི ཝ ཅན རིན ཅེ ལ ཁ དེ ཇོ ཐབ དང ལོབ ཅིན ཐུན བི ཤ ཡ ས དུ ཤིན ཁིན ཚོ ལ ཅི ཅི ཡན དེ ཡོ དམ ཤི ན དེ ན བ ཇོང ལུང ཅིན ཉིན ཅིན ལེ ཁོང ཁམ ཁེ ལུང ཅིན ཅ ང དང ངི ཇུ བི ཤུ ལམ ཤི བི ལེ ཅིན ན དེ གོར ཤུ ཅིན བི ཅེ ཅེ མན ཐུ དེ སེན ནང ཡོ པ ཤ
1: ཁྱི ཕྱད
2: མམ
1: གསྲ ཐུན་སེ་ཡི་ ནེ་རི་རོ་ ཨེ་ཏི་ལང་གི་ཚོང་དེ་ཅིག་ཡང་ལམ་དུ་དུ་མ་དུ་དེ་དེ་གང་ tūdē nānyu yu bē
2: yuēl tā chāshāna tāg zūgūn tā dārīng kāsā tī chōmbī gu māng tāch tōng kī wurī tā lopjīn lōma yā lopjīn lōma tīndi shī māng tā yung tīndi chāshā sā tū kāng lā chīn tīndi kōn zūyō nāng gyū kī tā mī lā tō tāng chī yē mā tāng yā sī nē tā tīndi sū sū nyam nyū mā tāng yā tā tīndi tāwā nī sūm tīndi rīng kā māng āyī nā lō chī tīndi chī sū bā chāshā sā tū kō chī chī yā nāni tā chāshā chā lā tī sū kī wā mā rī mīn tū tā rōpa khu shā tā tā chī kī mīn tū tīndi nī nā kāng zū kā lī kā tā kī sī kī chōm rī kāng lā tī gui kō mīn tū tīndi sī kī bā tā tīndi yīn tū sā bā tā tā rāng yī nā mā shī tā tā chōm rī kāng lā nā tā rāng yī nā tā tīndi o tā nā shī tū wā sā mkī nā tā tā rāng kī tīn sū lā tā mā shī tā kāng yī lā kāng tā chī nā kāng yī chī chū mā shī chab sā yuā rī sā mkī tī nā tā rāng kī kāng yī chī kī chē wā nā kō lā bā mā shī mbā chī tā rāng mū tū yī kū tā kā rī sā chī kā rī gī wā nā tā rāng tī rāng lāng tā nā tā rāng kī tā sō sō rāng kī tī nā 다랑게 알아야 돼. 수연이 총리가 그렇게 제의도 봐. 강에 가서 타는 다랑게 강에 차셔는 녹상 그 그래. 네 탁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봐. 네 차당아 랑네 좀어도 능이 고보고 능이 있네. 줘가 주는 게 여러서 치야섬 그요. 다랑게 나타 가래서 내가 그 체인 살을 때 이탕에 샤다다 치야섬 그요. 나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내가 치든 봐. 니마질로 또딩 다 내데 투유 또딩 찍 줘샤다 저금도 틀라고리 체. 티네 다 그리 때 수수에 뉴버에 미자주라.
1: 때
2: 다랑이네 쿠쇼 탕가는 나랑다 공진이 수치. 수에고 수 근데 그거 근데 또 되니 잘하고 양 트리고 메고를 잘하고 좀 이건 또 때문에 주부 민도스나 어 김제 그게 주부 민도 잘라디 소야 돈도 주부 민도가 미 잘하기 십시 돈도 주부 민도 근데 또 십주 간데 제일 되니 거기 잘라 차셔는 시빈 닥스 시빈 오도는데 타는 되지 그 녀자 씨 얘기 있다 뒤에서나 다왕알 요 말이
1: 다
2: 다왕알 하 콘도 좀 내고도 자 되니 콘솔 어 제가 니르샤다 좋아 되니 제가 그 머리인데 양이 뒤에서 한번 지고 지고 가서 어디 한 콘솔 그 밑동도 그 둠바 슉 잘려고 도가 되니 좀 봐 좀리고 컵 줬으네 자 자치 chir chukil. Te tarangi nge ta nge chini lega ni ta yana nge chungnaya ta maangnaya ta yana lega hain haa kwaya yaw maari. Ani lega ni chi ta nge chungnaya ta maangnaya lega ni shata ta chi te lega ni yang chungnaya kashuri te maangnaya yang lega ni chani shimbaji chini yungi ra samgiyo.
1: Lase, tingsang peo kisaji kwa chini li tunze sibin yoy dewe sorchi.
2: Rihil.
1: Yang chi 상다 뻬서 다 마무르 봐. 디인도 아니야. 튼제다 튼제 바리 양지 그 댄제 줘봐. 디 저랑 그 삼단이 왜?
2: 예. 저거 다 근데 튼이 강신이나 카레 소소스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망보 여라. 그냥에 스빙을 차샤고 있나. 네 닥도인데 스빙티랑 총리강나 야 튼도인 거라. 닥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에서 뭐 타든다. 스빙이 좌이네 저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 니주 근데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그래서 봐 스빙이 타는데
1: 차다는
2: 니께 숨겨 드리지 미드는 바 내리 근코 야도금도 가 다 다랑 인데 차샤인데 에 소자인데 다랑 소다 니 인데 숨게 되게 야게는 게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바 에 로트 투 미드는 바 미 다든 숨기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2: 와스 시다다 드 미요 미드는 바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도 사죠 소들은 내밀에 락즈는 데 길레스 소소 시에서 소조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대해서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어
1: 통해
2: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찰템부지요 다 로 숨점 다 차샤서도네 주주선 봐 다 그러니까 가래 이제 네 슝샤비 규디 롱망송아 다 네 팀마롱나 네 이제 차샤서도 다나 친아 에 야는네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된지 차샤서도 치아섬 데 삼루 때 뭐지 뭔가 된지 좀 봐 가래 핵이 즉 죽네 핵이 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야지 핵간만 곧 지워야겠어 차도가 근데 맞지 봐 내가 소소랑다 북산 외우시도 소소랑 게 레가틸 어떤 게 갈리 가수 카네다 레가틸 탕아 가 발지 가수 가수 태워네 게 레가티 샤다다 치아 좀 근데 다 소소랑 게 섬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데모 그거도 와 제 로자티 데모 시코 티니 소소랑 게 자샤 당부 조예이나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 와 티니 소소랑 게 잘라티 소소요라 소소나 차긴 컨디지나 소소랑 게 레가티 소소랑 간 치토기요나 티니 소소랑 게 티 레가티올 규림 컨디지 도구도 와 틴 촘레강도 그거 컨디지도 와 틴 촘레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지도 와 리자와 텐졸레 소소랑 그 보르도 템바 극지게 틴지 돌아 엔지 문지 촘비 다 대시 수도 와 틴 샤다다 나 그게 시마시 티리 가서 인데 인데 알롭드 로만 인데 자샤서도 망다 주지 인데 틴데 돌아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 마지어 체 틴이 고 하루 흐르서들 체어서도 와 틴데 인데 봐 가린다 근데 다 립주 마용 근데 망타가 주지도 와 사랑 같이 주신 어 근데 로비 근데 치마 좀 나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그랬어도 와
1: 다
2: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근데 로바이나 당부랑 간내면 자 되는 자서 뭐 로바 나고를 찾았나 괜찮아 쇼에 있네다 되네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있네 이네다 다 등주 있는 찾았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세요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어 지 양치로 선수 로바 메로 강에 가서 진짜 소소로 진짜 로바 인도 좀 지구라 심 로버트 각시 티고레 레가 코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코스 구단 거 딱다 마디오치 테텐데졸라 니즈 마마라도가 테네즈 인디즈 바타 니르 로트치메 닌디시 닌디 카샤샤사도 인디 바 냠뇽 인 망 냠뇽 문데 슈크 좋아 마라 테니즈 바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는 로버트 기니 샤다다 자 로버트 레가 곱세 자게 소더 샤다다 키 티니 소소는 그 촘리던도 자라디 소리던 바 대시 소더 샤다다 치에서 뭐 신이라 테 닌디시 샤샤사도 그 교네 지적이면 돌
1: 레스레스 아니 인가 레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와 능도 멤버바
2: 레스레스
1: 레트라게 에 섬든디
2: 먼저
0: 용해 드시면도 주길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레스레스

샤스피아가 롱가종라 이치메나 데누라 이제르치 조아나 소뉴요시 본가 뜨근농 롱롱소소카 이치샤구베가 같이 중심의 대연시 자민제 생강시바 키치 게르만제 롱가 롱라 이치베가 삼바데나 생강도 류강가 대한 중중 토피 문진 농신게 던지인데 콩키 슬로 지동 거자로 거주 춘초마제 칼로조아나 발라자드 초위가 넙장초 체모데 게와나 미제제 로주토 마쇼뇽메토가 생강르바가 최다제 노여시 콩공화라 마자라스가 거주 춘초마 칼로교아나 넙장초 체모 개선레시 제디 초마 초카라 젠람도 효슬레시 던데인데 자면 바이오드가 생강르바 키지 얀드만지 초토 장쉐드 도난 침부 시여시 간만가 혼쉐바디기가 르캉치 지와나 파니슈와마 임바 다조 생강가 샤치와도 저지 동아가 지와나드 판리가 문지 시여시

周那么做，现在这只鸡比绿鸡的呢，我与木兰鸡比绿鸡的呢，鸡在三娘店啦，就靠年纪店比绿鸡的呢，忙车都得去签约，考虑将鸡小跟的原生鸡一起去打包就业。听到新竹连接呢，我与木兰鸡比年纪店比绿鸡的投注比先说。

사정 품게 에야라 줄라 다요 야르부 요양콘시 줄라야 옛노로 총디 에야 사로요 당게베 총지 에야 샤고르 통야 다잠 다샤고 오야네 디테 다 콘윈셴부 오야토 도르 총야 항일로보 남제 에야 제총지 에르타리 바베 에양가르밤 르남냐 타자로 윤도 오양타르힌테 타카다르장케 에양여린두세야 장세라 자르보 오양메신에 고장장스메담보스담 아비앙다제탄루디르야 타사담보 양탐타지에나 똥조로 끌라

야 아당니 심포 오양데 도테 코잉아타 아양니 탐다니 야 아타자나 카타시 에야 탐고라 콩콩레 보진지 야 코네 헬린다송 야 아카양두 송참 아야 샘라 장셀은키 샤롱 오양야 보세다 야 알롱키다 콩콩 오양메 예다 다포크로 유르게 에야 샹삼둘라 야 탄도 투르베 에야 샹삼네 도미르베 코양탄노 삼둘레 야 탄도 포토파 파르케 에야 탄탐라 오르세르보 유르룽 오양데 세다야 야 아마라

야 단지 조가자세 영송당테 포유로 보좀 달랭타 양예데 뮤세라야 태웅동 자바 양태이세 톱진 남고 호양코자르몬둘라야 룩수본돌로 호양젠다레 파마테로 호양야르겐두테야 흉통본로차 양젠두다 대춤튼돌로 호양

0: 나추 좀바 나왕 바딘라 베비 른종 자티 닌담치 데레 체크 차와 주비 츠미 된다 진비 렘부저위 양진 조고 로제 반진비 종그숑 렌자 조데라 먼튜세로
1: 아 드도록소 홀람로 오야젠다세 콩메컨드 야제레니 르몽야 아테데와 테

야 타장티타네 에양롬다 남겨로톤다 양총송다다 야 타저탐든도 양텐르리 야야가자르보 오양포던둘라 야 타소릉릉기 이양자이로라 타킹고싱 양레싱다선 야 아참킹볼라데 에양남타교 디카소소 Yang ya la den du na ya an gon di pon so yang me dang na me ma na ni yang

오다 워드니 파퍼비게 아니 하마 아니 구보 라데 체 구보 테소테 아니 민타 그 진주다 텀비고니 아니 이자기 바 인스야 단 디그 가슬라 드라이 또다 타미 오세야 그 드라이 세야인데 시탄 칼이나타 양주 달고기 바시 양주 달고기 바 양주 달랑 안솔로 아니 다라스 다라스 양주 살라 사라양세 그 다다다 사라세들이 양주 다다 양주 사세 오나 양주 다당 산이나 다다 사다세야 근데 미타기 비기 진생처리스 근데 다라다 타카게 트라세야 미타기 비기 진생 간데지레스 바이나 양주 다다 산인데 아니 랑 소소 뉴여지 진주 강히기 지스 휴피카슬라 근데 양주 휴피 탑지 아 아니고 식트지 드라당테 응알리자고 드라바는 진도 드라바는 진도 근데 여파엔자 아니 양주 다텔라 다라스 양주 살아 살아야 돼. 단 내서 답변은 쓰인 바이나. 공연 체주 이게 로당 거 놓나? 아니 인주 진주 양주 라서 봐 대서 주 거로 자 대서 대 서치 봐. 거 탱거요. 자 서치 봐 탱바 인자. 거 양주 여름 맞아 거 자당 자휴 거 돈이 땡땡 거 체바 체보 주 탱거요. 다 레데 외자 다 시질. 아니 거 개차다 자당 거 좋아라 땡이. 아니 인주 다 진주 당 고진 다 아 되는 노진. 아 라서 봐 자 대서 소마 거 서치 봐 지 에니 탱고요 말이 다그자 양주 다그자 때 도스 텐디 비존어 버튼 가시 가시래 여바래 다 왜자 백거지 사장 망치와라 아니 고 자지 서대 소대 냠니 고 양주 야르 마르야지 자기 쳇바데 서보지 응아소지 탱그나 아니 테메데 바다 자디요 제데 왜자 당 인칠 답은 세메나 고디 해바 나게 양주 다다 사지 자데 야르 우티슬 아 양주 다사데 야르 우티슬 아니 고 자다한테 응세 대보고네 자 다도록이요 진세 때라테니 양주 따다 산이라 사다 따라서 이거 자연 또단 탐이 오기비까지 자연도 따라요 양주 따요 봐 어때 대랑아 거기 봐 되네 이지리 어야 되네 다 자유 좋았더라 아 나도 저땅깔 채 장완진의 영완진이 그 노래 다채 영완진 코나라 자유 좋은데 여 봐라 띠인들 다 공원도 따라기 지설 또 잡아다 아니 안타 아 되네 니스 연아 오래 다 안타 니스 맨아 아 아니 대랑야 오자기요 다시 다가 안타들 쳔바 인지나 안타 때 이주 이랑은 저 뒤바지다 양 구체 진동견라 빵세니 아 아니 거기 가진 좀 나로 그때 그때 양나 대봐 아 아니 랑고랑고 상고 되든 거진나 대봐 아 아니 야다라 달라서 뭐 노진나 대봐 된지 가슬라 아니 아 진주와 때 이게 소리 양 위치들 아니 고 니스 이주라 고 머드니 뒤가 봐 대다 발에 안 가서 니 가슬라 아니 타메세니 아 안타 니스 되니 이주라 그런 매받아고 대소라야 아니 오제 그래서야 다 옌세들 다 옌가들은 아니 고모도노보모로로소 다 텐더 그보데 아니 롱콩라 야사가 아니 민다데기 진주다 텀비고니 아니 제 그래서야 대리 다 대소된 가서 공이 기선바 단 디가서라 도나시기 지지다 다루체잖아 양주 사단 진주 산인지 타라 아니 가서 체 간지기 토 모토 대라 체바 매바 라드지 가슬라 양주 사다 진주 산이지 가슬라 체 야스디 지바 차디요 데인들 데니 기도 드기 바 배차냐나 큐 게휴 침비 비소스 아 큐 코그 저르나 게휴 침보 고네 비소 비주나 베베데라 데니 비소 히비 가서 바나로 보소기 비스 진주 사레 진주 사이 지슬라 사마로 소드제 이게나 민티 진트르 제르사니 진주다 테비 고네잖아 비소레 양 큐 게휴 침비 드락소스 drug basaga da garada drug asa gi da ko ke hu chimbo go ne da a den da ga ra wa hi ji ma ma so go no ma cha da to sa drugs keep ke ra ti ka sa basaga da garada drug asa gi da ga sa gi da hi bi ga sa la yang ju sa re de wen je yang ju sa i ka sa la la de ji che te ko sa no ro so ma to le nda le sa ba yang ju sa le sa de le che le che yang ba ma da ji yeb ju me ba de ti de la de ka sa la jin ju sa da yang ju sa ni ji sa le 최강토모도 제바요 말이 니가라 저리는 산으로 쏟이자게 봐. 왜자 도다 도스지 만나지 처리 있어야 돼. 진주 다다 양주 다니라 최강지기 토모도 때라 제바로 요바래스. 진주 사다 양주 산니까라 아, 되는 산으로 쏟어봐도 찍바래 돼. 왜냐 진주 다다 양주 다니라 최토소를 제바요 말이스. 대인들 대니끼도 너무 루아. 다다 간래래 있어야 진주 다이 비가슬라 진주 다이 지슬로 도자기 봐. 다이 지슬로 도자기 봐. 베르나 콘라 데만부 예토다 또 야나로 여되게 예 지비가슬라 진주 다르 진주 다이나 다나로 도제게 바 콘라 데만부 예토세 갈데 다라요나 아니 다나로 도제 메바 자예 또당 제니 콘들

卓巴南巴，公安那边乐意向唐幺二零幺幺西巴的三八八扎西次人格，看给龙城家新竹团结了破了日，但俺村伢婆罗看的也被三八八拿不动这节日过西巴乐意，罗格的意见没多西巴的，今年多。 노부동자 저 루지 데 라사라 요 비잔다 중앙 라 푸니 토산 쪼보 용위 무디시지 인세

0: 오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장 키니 최체 안 장 니체 제발 게즈라 남동주 최체 안 장 니니 최체 안 장 주니발 보심라 남동주 최체 안 장 니니 최체 안 장 주조발 신제라 남동니 점진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소니 최체 안 장 주니발 안도라 남동니 점진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소니 최체 안 장 주제발 담숑나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제니 최체 안 장 주조발 소종라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니니 최체 안 장 주기발 타즈라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기니 최체 안 장 주송발 딘친라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려고니 최체 안 장 주듄발 로종라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제니 최체 안 장 니기발 만칸라 차바 타툰 베니 젬시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소니 최체 안 장 주듄발 조곤라 차바 타툰 베니 젬시 지마몽 고주 최체 안 장 니니 최체 안 장 주지발 자유라 지마몽 고니 젬시 남동주 최체 안 장 군니 최체 안 장 니자고발 보라 지마몽 고니 젬시 남동주 최체 안 장 아니 최체 안 장 니장아발 听的就能记录你的东西能记录的去才送

0: 롱 진짜 초두즈 자리티 세지 돌아라
1: 세지 돌아라
0: 용 초비 당주 조카당 님비 로통 용지 조자소
1: 창양 다뷰 세지 돌아이 切了桌板面，金板盆。